체리의 계절이었습니다.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글쎄 요즘 체리도 철이라네요. 체리가 제철이 있었고.

있구나. 이걸 제가 잘 몰랐는데, 아, 그렇습니다. 쓴바귀도 제철이고, 요즘 또 뭐가 철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근데 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늙어가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참, 아, 힘이 나는 게, 아, 내가 이렇게 쓴바귀를 또 먹을 줄 아네? 응? 내가 두릅을 어디 가서 어디 나오는 거 주워 먹어는 봤지만 내가 이렇게 두릅을 손질을 하네? 어, 내가 쑥을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아, 내가 참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럴 때가 이런 제철 음식을 챙기게 되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철 채소나 과일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샵 9310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무료로 이용하시는 방법,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열려 있습니다. 아, 특히 샵 9310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0063 쓰는 분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작 작은 봄의 멜로디,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를 노래로 부른 곡입니다.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의 연주인데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1920-30년대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설의 보컬 앙상블이라고 해요.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맥을 잇기 위해서 1997년에 다시 결성한 남성 보컬 그룹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작은 봄의 멜로디 유머레스크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2745 쓰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편안한 윤주님 목소리도 힐링이지만 음악이 참 좋아서 저도 살짝 끼어들고 싶네요 하시면서 비발디 사계 여름을 청하셨어요. 그 소위 주방장 특선이라고 하죠. 같은 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 비발디 사계 여름, 여름이 오면 뭐 듣게 되는 이 비발디 사계를 오늘은 악장별로 좀 다른 연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는 기타 듀오예요. 카즈히토 야마시타와 레리 코리엘의 기타 연주로 들으시고 아다지오 프레스토 이 좀 늘어지는 이 찌는 듯한 녹는 여름 요거는 바이올린 키보드 그리고 플루트 연주입니다. 트레이시 스콧 실버만의 바이올린과 키보드 테아 스윗 실버만의 플루트 연주 그리고 3악장 프레스토 막 쏟아지는 막 비 같은 요 3악장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협연입니다. 고트프리드 폰 데어골츠의 바이올린, 프라이브루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맛저맛 다 보셨는데 약간 키보드 전자사운드 나는 2악장 아다지오 들으시다가 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거지 하셨나요? 안토니오 비발디 4개 여름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는 카스히토 야마시타와 레리 코렐의 기타 연주,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는 트레이시 스콧 실버만의 바이올린과 키보드, 테어스윗 실버만의 플룻, 프레스토는 고트프리드 폰 데어골츠의 바이올린, 프라이브루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다가올 여름, 아 참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기대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에요. 수잔 팔마의 플룻, 낸시 앨런의 하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수잔 팔마의 플루트, 낸시 앨런의 하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결혼 선물입니다.

1886년 9월 26일 벨기에 서쪽 아를롱이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28살의 외제니자이, 신부는 육군 장교의 딸이자 성악가였던 루이즈 브루도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한창 분주한 아침, 파리에서 먼 길을 온 음악가 샤를 모르테스가 이자이에게 악보가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바쁜 와중에도 악보를 빠르게 훑어본 이자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모르테스와 함께 온 그의 형수이자 피아니스트 레온틴과 잠깐 안으로 들어가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잠시 후 결혼식이 거행됐고 이어서 피로연도 시작됐습니다. 축사를 맡은 샤를 모르테스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제가 이곳에 온 또 하나의 목적은 파리에 있는 신랑의 친구 세자르 프랑크의 악보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여기 오지 못하는 대신 축하의 마음을 담은 음악을 보냈습니다. 축사에 이어서 신랑 외제니 이자이는 피아니스트 레온틴과 함께 즉석에서 이 곡을 연주했죠. 선배이자 동료 음악가인 세자르 프랑크가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외제니 이자이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을 당시 세자르 프랑크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당시 파리 음악원 교수로 무척 바쁜 날들을 보내던 그는 젊은 후배의 결혼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행복한 날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소나타를 작곡했고 이 곡은 프랑크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가 됐습니다. 전체 네 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나타는 동일한 주제가 모든 악장에 등장하는 순환 구조 형식으로 작곡됐는데요. 분위기와 흐름은 달라져도 같은 주제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모습이 마치 어떤 상황에도 변치 말고 늘 함께하는 부부가 되라는 바람을 담은 것 같기도 하네요. 외제 니자의 결혼 선물로 첫 선을 보인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3개월 후인 12월 16일 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공식 초연 무대에서도 결혼식에서 호흡을

겹쳤던 두 사람, 외젠 이자이와 형수 레온틴이 함께 무대에 올랐죠. 해가 저물고 어두컴컴한 미술관에서 연주된 바이올린 소나타. 더욱 깊은 운치가 느껴지면서 결혼식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두 사람 같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커모스토 오기스탱 듀메의 바이올린 마리아 주앙피르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선배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웨센이자이는 얼마나 벅찼을까요? 오늘 음악 그리고 결혼 선물로 이 멋진 정말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를 전해드렸습니다. 서성룡님 애청자신데요. 저의 최애 음악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이라고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데이비드 만이 지휘하는 쥐리 토날레 오케스트라의 2010년 4월 쥐리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데이비드 만이 지휘하는 쥐리히 토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드 비엔느의 오보에와 클라브생을 위한 소나타 2번 F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자크 방드빌의 오보에 윌리엄 크리스티의 클라브생 연주입니다.

김영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상재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무지치의 연주였어요. 이 곡은 8685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나오면 참 많은 분들이 추억에 잠기시는데요. 우리 마음에 항상 빛나는 20대로 기억되고 있는 유재하님의 음악, 가정음악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몇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5799 쓰는 분, 윤주님, 계절의 여왕 5월의 아침 출근길에 만난 꽃들 장미 제라늄 사진 보냅니다. 언제나 21의 나이로 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21이신가요? 5799 쓰는 분은? 아니면 21의 나이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21, 저는 너무 치열했던 때인 것 같아서 지금이 딱 좋지 않나. 물론 20대 그 반짝임은 너무 황홀하지만. 5799 쓰는 분의 신청곡 슈베르트 내 손을 위한 판타지아 도이치번호 940 준비했습니다. 라두 루프 머레이 페라이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돌루프 머레이 페라이아의 연주로 프란츠 슈베르트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 번호 940 들으셨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실내악 정원에서 만나볼 음악은 영국의 작곡가죠. 에드워드 엘가가 60대에 작곡한 현악사중주 2단조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현악 4중 주 2단조 작품 83 중에서 2악장 피아츠볼레였습니다. 브로드스키 4중 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듣겠는데요. 바이올린 소나타 역시 현악 4중 주 2단조 또 그의 피아노 5중 주 A단조와 함께 1918년 서섹스의 시골 저택 브링크웰스에서 작곡된 곡입니다. 이 바이올린 소나타 2단조 작품 82 중에서 2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바이올린 소나타 2단추 작품 82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환갑 넘어서 엘가가 지은 이런 소편성의 곡들을 들으면서 미니멀리즘으로 향하는 이렇게 만년의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가의 곡으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적인 세레나데, 노먼 델마가 지휘하는 본모스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악보가 온전히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노래 세이킬로스의 비문에는 이런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결코 슬퍼하지 마라. 인생은 짧은 것이며 시간은 제 몫을 청하니. 오늘 음악실 초대석에서는 이 오랜 노래 속 이야기처럼 삶의 특별함을 노래하는 성악가 소프라노 박혜상과 함께합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게 무엇보다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참여와 소감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차세대 디바, 소프라노 박혜상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라이브 연주부터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곡은 김소월 씨, 변훈곡, 진달래꽃,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월 씨 변운곡 진달래꽃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한 여운이 남네요. 슬픔과 한과 체념의 정서를 너무나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주인?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꺅 박혜상 씨 나오셨다고 하트 하트 외쳐주셨고요. 전수영님께서 저 오후 미팅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부동자세가 돼요. 노래를 듣습니다. 오늘 또 애정하는 곡들을 불러주신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계시고 김은희님도 박혜상님을 음악실에서 뵙다니 너무나 영광이고 항상 응원합니다. 빅소리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마리아 칼라스를 능가할 차기 프리마돈나 박혜상 소프라노님 만나게 되어 좋다고 너무 좋으시다고 또 보라 사수하시겠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목요일날 전해드리는 음악실 초대석입니다. 소프라노 박혜상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실이 준비한 짧지만 강렬한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고 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언젠가 박혜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는 저를 숨쉬게 하고 무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요. 그의 무대를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박혜상의 화려한 기교와 맑고 우아한 음색, 무대를 장악하는 뛰어난 연기력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하죠.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6년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성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영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중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최한 오페랄리아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이를 계기로 도밍고의 내한 공연에서 이중창을 노래하며 국내 관객들에게 박혜상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서의 활약도 눈부셨죠. 2018년 메트갈라 콘서트에서 노래하며 노란색 레이블로 유명한 바로 그곳 도이치 그라모폰에 발탁돼 2020년 데뷔 앨범 I Am Hera, 2024년에는 두 번째 앨범 숨을 발표하며 음반사 120년 역사상 최초로 전속 계약을 맺은 아시아 소프라노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여주인공 역으로 메트 주역 데뷔까지 했죠. 이후 미국 뉴욕을 비롯해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오페라 하우스와 공연장을 오가며 박혜상은 차세대 디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 그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노래, 한국 가곡을 주제로 한 공연 한국 가곡 연대기를 앞두고 KBS 음악실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소프라노 박혜상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혜상입니다.
0: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신 피아니스트 손소향님도 너무나 반갑고요. 저희 KBS 음악실에는 2024년에 그 두 번째 앨범 숨 발매 이제 기념으로 출연하셨고 이제 2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간 너무 바쁘셨죠?
1: 잘 지냈어요.
0: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고 계시고 볼 때마다 저희 가슴이 함께 설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달 초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마치셨어요?
1: 네네.
0: 어떤 자리였어요?
1: 거기 뉴욕 카네기 홀에서는 세종 솔로이스트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그룹이에요. 30년 정도 된 오케스트라인데 네, 네. 그 주최하시는 분이 또 뉴욕에서 사시는 한국 분이 그 오케스트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점 영역을 넓히면서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게 된 되게 훌륭한 오케스트라거든요.
0: 네,
1: 거기에
0: 네.
1: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갈라 콘서트를 하고 왔습니다.
0: 와, 멋집니다. 방금 진달래꽃 부르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막 정말 한스러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노래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실 때는 또 환하게 웃으시니까 다른 분 같으시고 이쁘세요.
1: 저도 모르겠는데 노래를 하게 되면은 무대에 들어가는 순간은 저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떤 다른 영혼이 제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몸이 완전히 비워지고 저를 using 저의 몸을 통해서 어떤 곡마다의 개개인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들이 그 캐릭터들이 그렇죠. 이렇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평소에는
0: 평소에 이렇게 너털 웃음도 지으시고 그런데 노래하시는 진짜 정말 천상 오페라 가수시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지난 연말부터 세계 곳곳에 수많은 관객들을 만나 오셨는데 그 얘기도 해주세요. 카네기홀 갈라 콘서트 또 뉴욕 필하모닉 스프링 갈라 또 참석하신 거죠?
1: 아 네네 스프링 갈라 뉴욕 스프링 갈라 오케스트라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하고 공연하는 거 보러 갔다 왔고 그때 두다멜 하고 키신 하고 공연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0: 진짜 멋있었겠습니다. 어떠시던가요 두다멜 지휘자와?
1: 아 두다멜은 그래도 연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공연을 여러 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만났을

0: 네,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좋은 공연을 같이 할수 있는 계기도 또 마련된 것 같고.
1: 네.
0: 근데 이제 두다멜은 직접 보면 얼마나 음악 안에서 겸손한 지휘잔치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늘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것 같고 항상 그 겸손한 마음에 감동이 늘 있는 사람이고 또
1: 네.
0: 같이 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지휘자인 것 같아요. 숨을 너무너무 같이 잘 쉬어주시고 또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공연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에너지가 다르고
1: 그렇죠.
0: 관객들이 에너지가 또 다르고
1: 네.
0: 그날 제 컨디션이 다르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말 예민한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1: 네.
0: 숨이 정말 대단하세요. 네.
1: 네. 숨이 잘 맞는다. 숨이 대단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0: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매직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지금 제가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저희 간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1: 네.
0: 에너지를 저희는 느끼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어떤
1: 그렇죠.
0: 사람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1: 네.
0: 모두가 다 맞을 필요는 없지만
1: 네.
0: 그 맞는 것, 함께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영혼의 교류,
1: 네.
0: 그런 것들이 정말 음악의
1: 이야.
0: 스페셜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정말 음악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대화하시면서 영혼의 교류를 하시네. 그 무대 정말 멋졌겠습니다. 아, 이렇게 듣다시피 정말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 정말 주역으로 오르시고 계신 소프라노 박혜장 씨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관객들을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아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영국, 브라질, 스페인, 뭐 방금 미국도 얘기해 주셨고 진짜 많은 곳들을 다녀오셨네요. 네.
0: 네.
1: 야, 어떤 곳이 특히 기억에 나십니까?
0: 저는 금방금방 까먹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막다 너무 좋은 기억이거든요.
1: 네.
0: 근데 잘 기억이 와 어떤 게 되게 특별하게 기억이 많이 난다 그런 거는 지금 별로 없는데
1: 네.
0: 그냥 되게 바빴던 순간이 딱 영국에서 공연하고 브라질하고 스페인하고 베를린 그거를 3주 동안 11 공연을 다섯 나라에서
1: 네.
0: 했는데 그게 비행기 시간이 너무 많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생각이 더 많이 나요.
1: 뭐 영국, 브라질, 스페인 우리가 KTX 타고 서울,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대서양에 정말
0: 네.
1: 올라갔다 내려갔다
0: 그게 조금
1: 하시면서
0: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1: 네.
0: 브라질 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영국에서 공연한 거 브라질에서 공연이 4번이 있었는데 녹음까지 있었어가지고 녹음하고 아침에 리허설하고 리사이틀도 있었어서 리사이틀 리허설하고 그 다음날 영국으로 가서 그 다음날 공연하고 다시 스페인 갔다 이렇게 했던 게
1: 맙소사.
0: 그때가 제일 최근에 했던 중에서
1: 아니,
0: 고됐던 것 같아요.
1: 너무 가녀리시거든요. 보통 체력이 아니시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아, 컨디션 유지 비법도 궁금한데 차차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번 여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시죠?
0: 네, 대한민국 한국에서
1: 네.
0: 예술전당에서 한국 가곡
1: 네.
0: 곡이랑 그리고 서양 가곡들을 같이 해서 한국 가곡
1: 네.
0: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리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찾으시면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한국 가곡 연대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가곡 연대기 그러면은 이게 어떤 노래들을 불러주시는 건가요?
0: 찬기파랑가라고요. 신라에서 만들어진 향가 곡이거든요. 그
1: 네.
0: 곡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던한 현대곡까지 쭉 한국의 가곡들을 연대기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1200년의 시간 그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리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1: 우와,
0: 왜냐하면
1: 네.
0: 제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서 많이 더 살게 됐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아, 진짜 건축물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세대를 어우러서 평생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특히나 유럽 같은 데는 더 오래된 건축물들을 이렇게 잘 보존하는 그렇죠. 게 네. 법적으로도 되게 엄격하게 규율이 되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건물들이 지어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떤 건물들을 지었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네, 이런 네. 게 되게 궁금해요.

0: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유럽에 있었을 때 그 시간과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시간들을 엮어서 노래로 맺은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타임머신을 타는
1: 네. 어, 그러니까 다 같이 부르시네요. 한국 가곡만 부르시는
0: 한국 건 아니고 한국 가곡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핸델이나 아니면 뭐 바로크 음악 그래서 모던 음악까지 연결하는 하는 그런 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 너무 특별하네요. 그리고 이제 함께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곡 리사이틀이면 피아노와 이제 이중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편성이 특별하던데요?
0: 어,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악기인 대금과 또 아. 서양 악기인 첼로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숨을 맞춰보기로 했는데요. 네. 대금은 특히나 더 우리나라의 그런 여백과 그리고 숨에 굉장히 많이 닿아있는 곡인 그런 악기인 것 같았고 또 첼로도 사람의 목소리와 굉장히 비슷한 악기라고 저는 믿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서 사람의 목소리와 그리고 피아노가 잘 받쳐줬을 때 어떤 컬러들이 나오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네. 많이 곡들도 많이 어레인지먼트 해가지고 네. 서양 곡들도 대금과 함께 불러보고 한국 가곡도
1: 묘하게 너무 궁금해요.
0: 오셔요.
1: 그래야겠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피아노, 첼로, 대금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프라노 박혜상 씨가 부를 노래 참 네. 궁금합니다. 박혜상의 한국 가곡 연대기 공연에 여러분을 특별히 초대합니다. 박혜상 씨가 진짜 공연 선물을 들고 오셨네요.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릴 소프라노 박혜상의 공연 한국 가곡 연대기에 KBS 음악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신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각 2장씩 총 10분께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당첨되신 분께는 방송이 끝난 후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자 선곡표에도 그 당첨자 명단 게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 공연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지 이제 준비하고 계신 노래도 혹시 우리가 7월 14일에 들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0: 네, 맞아요. 네. 이 곡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연이 많은 곡인데요.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인데 그 곡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처음 이제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면서부터 많이 불러왔던 곡이어서 저와 함께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뺄 수가 없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맞아요. 한국 가곡 연대기라는 제목 속에서 저를 많이 저와 함께했던 곡을 꼭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곡을 했고요. 특히나 많이 마음에 남는 그런 가사들은 섭섭하게 섭섭하게 그런 섭섭하다는 말이 외국에서 정말 없는 단어여가지고
1: 아, 그런가요?
0: 네, 섭섭하다가 sad도 아니고 depressed도 아니고 upset도 아니고 anxious도 아니고 anger도 아니고 섭섭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 그런 것 같아요.
0: 한국말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정말 네,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에요.
1: 야, 오늘 그 섭섭하오 그 소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도 정말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이 노래 하면 소프라노 박혜상 씨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이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노래를 감상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정주 씨, 김주원 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들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주 씨 김주원 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0: 분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울컥하네요. 마음이 절절해지고 아파오고 한두 마디에 담을 수 없는 여러 스토리를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몇 분의 노래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1225번 쓰시는 분은 라이브인지 녹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주셨는데 라이브입니다. 당연히 장민희님께서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곡이 있을까요? 그런 곡을 가장 잘 소화하는 박혜상 소프라노입니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0528번 쓰시는 분, 오늘 저는 장항 가는 금빛 열차 안에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감성 풍부한 음악실입니다. 적어주셨어요. 즐겁게 열차 여행하세요. 김형성님, 부산에도 오셔서 공연해주세요. 적어주셨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연 티켓 신청해주고 계시고, 이현길님께서 재밌는 글도 주셨네요. 아까 그 전 세계를 누볐던 그 짧은 기간의 스케줄 들으시고, 비행기 조종사도 그런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ICAO 제소당합니다. 아마 어딘지 모르겠지만 국제 뭐 항공 뭐 그런 뭐 단체 같은데 법적으로 그런 스케줄을 조종사조차 소화할 수 없는데. 맞아요. OMG입니다. 진짜. 우리 박혜상 소프라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국 가곡 연대기 리사이틀 준비하고 계시는 소프라노 박혜상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순간 이렇게 멋졌어요. 저도 같이 이렇게 몸이 얼어서 진짜 너무나 진심에서 우러나는 깊은 호소력이 느껴지는 노래였고 이것이 또 우리 한국 가곡만의 특별함일까요? 평소 한국 가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국 가곡을 부를 때는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가 저는 지금도 정말 평생 동안 늘 평생 부족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악을 하는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페라 성악가다 보니까 한국말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또 같이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나오는 감정이 정말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사전에서 찾을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그냥 껴안다 이런 단어인데 이제 막상 뭐 독일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그냥 껴안다가 아니라 그냥 팔이 되게 큰 사람이 나를 감싸 안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섭섭함을 딕셔너리 영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듯이 네, 외국 언어도 정말 많은 단어들이 그냥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 그렇겠네. 되게 많잖아요.
0: 네. 사실 안다와 껴안다도 다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많이 언어들이 정말 그런 매력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깊음에서 다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저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곡을 부를 때는 저도 모르게 더 그 심오한 곳으로 여행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한국 가곡을 부를 때 그 감정들이 오페라 싱어로서 외국 곡을 부를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오페라 가곡을 부르면서 오페라를 부르고 가곡을 부르면서 서양에 있는 그 벨칸토 창법을 배우면서 건강한 테크닉을 또 한국 가곡을 부를 때 적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가곡을 확실히 부를 때는 정말 음악이 진짜 너무 이런 맛이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0: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함께 오늘 계속해서 기대됩니다. 한국 가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뭐 박혜상 씨 하면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수식어 도이치 그라모폰이 선택한 아시아 최초의 소프라노이시잖아요. 2020년 아시아 성악가 최초로 도이치 그라모폰과 계약을 맺고 데뷔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그때도 레이블 역사상 최초로 한국 가곡을 수록하셨는데 왜 꼭 한국 가곡을 넣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1: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I am Hera라는 이름으로 첫 앨범을 내는데 그것은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앨범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저의 정체성은 전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가곡이었고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네.
0: 네, 네. 그때 그 해외 프로듀서들이 같이 이제 음반 작업하시면서 한국 가곡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시던가요?
1: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한국 가곡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지금 제가 우연히 들었던 거는 K 한국 가곡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는데
0: 네, 네.
1: 제가 싱가포르에서 같이 공연했던 친구가 그 K 한국 가곡이라는 TV 프로그램
0: 슈퍼스타 K 가곡 슈퍼스타
1: 네네, 네네, 그런 네네. 거에 출연을 네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한국 가곡을 네네. 부르는 거를 저 네네. 옆에서 막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0: 네.
1: 제가 독일 가곡 부르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제 스스로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한국 가곡을 부르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마스터 클래스를 또 해줬는데 그때 학생이 그 한국 가곡 그 악보를 좀 자기한테 공유해 줄 수 있냐고 자기 꼭 부르고 싶다고.
0: 아, 진짜?
1: 네네. 와, 그래가지고 진짜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를
0: 네네.
1: 제가 악보도 주고 그리고
0: 네.
1: 어떻게 읽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게 이렇게 잘 퍼져서 보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0: 야, 이게 악보를 달라고 한다는 것만큼 저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이
1: 되게
0: 없거든요.
1: 네,
0: 너무
1: 네.
0: 좋네요. 아, 그분들이 박혜상 씨 노래를 엄청나게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하셨겠습니다. 해외 무대에서도 한국 가곡들 많이 부르시죠?
1: 저는 한국 가곡을 꼭 불러요. 거의 리사이틀을 저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한국 외 다른 곳에서 리사이틀 할 때는 한국 가곡을 꼭 한 곡 이상 두 곡, 세 곡까지도
0: 네.
1: 꼭 넣고 앙콜곡으로도 네. 많이 넣어요.
0: 아, 너무 멋집니다.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1: 아니요, 당연한 일이에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 가곡 얘기했고 잠시 오페라 이야기도 해볼게요. 얼마 전 영국 노스 오페라에서 피가로의 결혼 수잔나 역으로 활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타임즈에 이런 비평이 실렸어요.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공연 전체에 힘을 불어넣는 불꽃 같은 매력의 아티스트이다. 와, 오늘 들으면서도 참 어디에서 저렇게 에너지를 정말 뜨겁게 뿜어내실까 싶었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어디서 마련하셔서 어떻게 전달하시게 이런 감상평을 받으셨을까요?
1: 저는 그거는 제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음악을 부를 때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가 아닌 것 같아요.
0: 딴 세상에 가 계시더라고요. 약간 여기 여의도에 안 계셔요.
1: 잠깐 어디 갔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정말 겸손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거는
0: 겸손해지려고 하신다.
1: 네, 그냥 음악이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음악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정말 많고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엔 정말 연습 많이 해요. 정말 한 음정 너무너무 어렵고 노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무대 들어가면 저라는 이름은 이제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진짜 최고의 명상인 것 같아요. 노래할
0: 네네.
1: 때 제일 어렵고
0: 네.
1: 진짜 모든 것들을 명상이다. 모든 것들을 다 마이크로 매니징 해야 되고 완벽한 노래는 없고 저는 평생 완벽하게 노래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와 다르게 뭔가에 엄청나게 몰두해서 집중하는 그 순간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0: 야. 근데 평소에 생각은 참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지금 다부지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고 저는 사실 무대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의 이런 기세가 있어야 돼 뭐 이런 답변을 살짝 예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사라지고 배역만 남고 나는 더 겸손해진다 낮아진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니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1: 네 그러네요.
0: 네 놀랍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이쯤에서 라이브 곡을 또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곡을 이어서 불러주실 거죠?
1: 아 네. 슈베르트 곡의 송어 그리고 장미와 버드나무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라는 작곡가인데요. 이 작곡가 역시 아르헨티나의 작곡가인데 아르헨티나의 슈베르트라고 불리는 멋진 작곡가예요. 그래서 네. 이 두 곡을 좀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슈베르트의 송화는 많이 들어봤는데 독일 가곡도 정말 뜯어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제가 이제 매트에 있는 코칭 하는 분이랑 이 곡을 계속 연습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중학교 처음부터 이 곡을 알고 있었는데 네. 매 시간 그 코치한테 가서 이 곡을 배울 때마다 너무 많은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곡 안에 진짜요? 너무 많이 배워야 될 게 많고 또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은유적인 비유도 너무너무 많고 그 화음이나 코드 진행이나 그리고 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대단한 정말 최고의 작곡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우리가 너무 편하게 들었지만 조금 더 제가 진지하게 공부해서 이 리사이틀 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이 곡을 또 리사이틀에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노래 네. 준비해 주세요. 와 얼마나 너무너무너무나 정말 들려주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와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 또 특별히 또 리사이틀의 프로그램에 넣으셨을까요? 음악 두 곡을 연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슈베르트의 송어 이어서 아르헨티나의 슈베르트라 불리는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두 곡입니다. 모두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두 곡을 연이어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 슈베르트의 송어,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모두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피아노 손소향의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와, 막 너무나 발랄하고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송어처럼 노래하시다가 또 이렇게 그윽하게 서정적으로 장미와 버드나무 그 슬픈 스토리를 또 노래해 주셨네요. 로터스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저 공연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I am 헤라 숨 앨범도 너무 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앨범도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흐 닉네임 쓰시는 분 청바지, 운동화 그리고 우아한 가곡 다 너무 잘 어울려요. 맑고 청아하고 힘있는 목소리 좋습니다. 빅벨 닉네임 쓰시는 분인가요? 나도 모르게 나를 뛰어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노래를 정말 더 잘 부르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경지입니다 라고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습니다. 피아노와 음악 닉네임 쓰시는 분은 웃음소리를 들어보니 굉장히 쾌활하신 분 같다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1: 아니요, 저는 정말 노래를 못해요. 정말 정말 못하는데 네. 노력파예요. 노력파.
0: 저기요.
1: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노래를 못해요.
0: 너무 점점점 제가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좋아하니까
0: 얼마나 또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도 같아요. 타고난 재능과 또 노력과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이렇게 합해진 소프라노 박혜생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도전하고 싶은 역할이나 레퍼토리가 있으세요?
1: 그냥 저는 주어지는 거 일단 제 목소리에 맞다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까지 모르지만 제 목소리에 맞는 오페라 레퍼토리가 있으면은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라보엠 미미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역할을 받은지는 몇 번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 전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0: 고민.
1: 그래서 안 했는데.
0: 왜 고민하셨어요?
1: 이번에는 한 번쯤 도전을 해봐도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게 이제 지금 제일 뭐랄까 잘 해내야 될 것 같은 한번 잘 해보고 싶은 도전일 것 같아요.
0: 네. 많은 소프라노들이 탐내는 역할 아닐까 싶은데 라보엠의 미미 고민을 왜 하셨는지
1: 저한테
0: 될까요?
1: 제가 목소리가 처음에는 좀 얇고 가볍게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조금 더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좀 몸의 감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미미를 부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0: 네. 네네. 아, 아껴두었던 배역이었군요.
1: 아껴는 게 못해서 못했다는
0: 아이, 또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이러면 이 웃음소리 계속 듣고 싶고 좀 중독적인데요. 평소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1: 일과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연습하고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뭐 연주하고.
0: 네네.
1: 네.
0: 그래요. 오직 음악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건가요? 뭐 취미생활 다른 특별히?
1: 취미생활은 그냥 공연 보러 다니는 거?
0: 네.
1: 그런 거 좋아해요.
0: 네. 그러시군요. 이 체력의 비결은 뭡니까? 비행기를 그렇게 항공법에 저촉될 수준으로 공연하실 수 있는 그 체력의

0: 비결은
1: 사랑 음악을 좋아하니까 다른 게 힘이 들어도 그냥 무대에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0: 네네. 아, 진짜 그 마음이 음악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박혜상 씨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군요. 참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요새 너무나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고 정말 콩쿨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콩쿨 이후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박혜상 씨는 어떻게 콩쿨 입상 이후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커리어가 이어지기까지 그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셨었나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인복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인복이 참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저를 응원해줬고 믿어주신 분들이 많았고 네. 지금도 저희 팀이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돌아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노래 잘하고 그렇죠.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커리어가 문제가 아니고 더 노력하고 최선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10년, 20년 잡고 하다 보면 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0: 네네, 맞아요.
1: 네, 동의합니다. 그냥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꾸준히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빛을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세 개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중에 두 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하나님한테 받은 귀한 목소리, 그거는 컬러, 목소리의 컬러, 그리고 테크닉, 그리고 음악성. 그 세 개가 있으면
0: 음악성.
1: 진짜 성공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두 개만 가져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더 하는 데에 좀 지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더 못하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다 좋은 커리어들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0: 예,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그렇게 하시니 또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고 또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끝곡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이 오늘의 끝곡을 라이브로 꼭 들으실 수 있으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노래네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모르겐 내일,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정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모르겐, 내일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손소향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롯이 음악만 들리게 하시네요. 유가인님 적어주셨습니다. 현영호님, 저 호흡과 딕션, 음색이 어찌 이리도 좋은가요? 김서연님, 얼굴에서 광이 나세요. 눈빛이 너무 맑으세요. 목소리처럼 적어주셨고, 서은숙님, 너무 밝고 이쁘시고 소탈함까지 겸비하셨습니다. 조창현님께서는 피아노 반주도 너무나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연들 전해주셨습니다. 아, 7월 14일 화요일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찾으시면 소프라노 박혜상의 리사이틀 한국 가곡 연대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월 공연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된 여러 일정들이 있으시죠?
1: 네.
0: 어딜 가면 박혜상 씨를 만날 수 있나요? 이 웃음소리를 정말 관객들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1: 제가 어디 가냐면요. 6월 달에 6월달에 뉴욕에 잠깐 갔다가 프랑스에서 공연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0: 7월 스위스 베르
1: 아 베르비에는 예. 7월달에 네. 있고 예. 아르헨티나 하고 아. 그다음에 파리하고 아. 좀 이것저것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비엔나
0: 네.
1: 하고
0: 네. 또 다시 대서양을 왔다 갔다
1: 네 왔다 갔다 하다가
0: 하셔야
1: 또
0: 되는군요.
1: 한국에 근데 한국 공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예. 그리고 5월, 네, 네.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이거는.
1: 아, 그거는 네네. 엘레나 가란차하고 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네네. 7월인가?
0: 아하.
1: 7월 말 아닌데. 아, 아니다. 7월 초, 6월 예, 예. 말에서 7월 초, 7월 초에 있는.
0: 엄청
1: 거.
0: 많습니다. 네. 7월 14일 서울 공연을 가셔야 일단 이 공연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박혜상 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네요.
1: 네.
0: 응원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오늘 아니요, 청취자분들께 아니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오늘 그 호텔에서 이제 버스 타고서 여기 KBS 라디오로 왔거든요. 알카비에서 그런데 라디오를 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며칠 전에 KBS 음악실에 온다는 걸 제가 이제 이 캐스팅을 들었는데 택시 드라이버 아저씨가 네. 이걸 청취하시고 아, 계시더라고요.
0: 93.1.
1: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저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0: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1: 안녕하세요. 저 여기 왔어요. 아,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덕분에 KBS 음악실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야말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노래를 불러주셔서 감동이었고 무엇보다도 박혜상 소프라노의 불꽃 같은 매력과 그보다 더 큰 매력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생기 넘친 한 시간이었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소프라노 네. 박혜상 그리고 피아니스트 손소향 두 분과 함께한 뜻깊은 보이는 라디오 음악실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오페라계가 주목하는 프리마돈나 박혜상의 활약을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혜,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날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선언한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는 클래식 공연 사상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연주해야 할 곡과 자신이 준비해온 곡이 서로 다르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요. 마리아 조앙 피레스는 리카르도 샤이가 이끄는 로열 콘서트 헤바우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협연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녀는 23번을 준비해 갔던 겁니다. 이미 2,000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던 그때 피레스는 이마를 짚은 채 충격에 빠졌는데요.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그녀를 북돋았고 피레스는 결국 실수 없이 연주를 해냈습니다. 이날 그녀가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오랫동안 쌓은 연습의 시간 덕분이었겠죠. 내공이란 이렇게 예상 밖의 순간에도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게 만드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나를 단련시켜온 시간은 어떤 상황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

0: 오늘의 첫 곡은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쾌헬번호 466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아사이 감상하셨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박지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가 된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창희님께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KBS 뉴스광장 스포츠뉴스 출발 FM과 함께 생생클래식까지 제가 뵀던 분이 이윤정 아나운서님 맞죠? 반갑습니다. 정말 참하신 분 같습니다. 밝고 활기차고 시원스러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알아봐 주셔서 출발 FM과 함께 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또 클래식 팬들과 함께 만났었었는데 오늘은 또 생생 클래식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이날의 영상도 남아있어서 충격과 절망에 빠진 피레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고 연주를 시작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리허설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녁에 있을 본 공연을 앞두고 런치타임 콘서트 겸 리허설을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관객 없이 하는 리허설이었다면 좀 덜 당황했을 텐데 하필 또 관객이 있는 자리여서 못한다고 도망도 칠 수 없잖아요. 오늘도 피레스처럼 조용히 내공을 쌓아가고 계실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생클래식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PC와 모바일 콩으로는 정보 이용료 없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뭐 정신없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콩 앱에서 비디오 표시된 부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박정현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려서 영화를 좋아하시던 아빠와 주말이면 명화 극장을 보던 소녀는 이제 60이 넘어서 손녀 셋을 키우는 할머니가 됐답니다. 흑백 TV로 보던 영화 가운데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마리오 란자의 축배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이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지금의 그 60대 시간은 잠시 접어두고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소녀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또 롬버그의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일명 축배의 노래 Drink, Drink, Drink 테너 마리오 란자의 노래입니다.
1: Drink, my dry beer Lift your stein and drink your beer. Rise!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오늘은 첼로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그리고 오머메이르 웰버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 감상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지금은 드롬버그의 황태자의 첫사랑 중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테너 마리오 란짜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1947번 쓰는 분, 이윤정 아나운서님 반가워요. 피아노실에서 과자 먹다가 피아노쌤한테 혼난 요즘 인기 미민 윤정이랑 이름이 같아서 더 친근해요. 흐흐 화이팅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요즘에 윤정아 윤정아 왜요쌤 왜요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 밈을 써먹었습니다. 반갑고요. 공숙경님, 첫날부터 보라인데 여유롭게 진행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윤자경님도 반갑습니다. 이윤정 아나운서님, 지연 아나운서님처럼 항상 안정감 있는 진행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다 정확한 발음과 평온한 톤 너무 좋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오늘 또 생생클래식 가족분들과 만나는 첫날인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좋네요. 남은 시간 동안 또 함께 재미나게 또 이야기하면서 음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879님, 지금 나오는 음악 황태자의 첫사랑 축배 노래인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대학

그럼 20주년 홈커밍 데이에서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는데 제목을 몰랐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또 예전에 우리나라 맥주 광고에도 쓰인 곡이라고 하네요. 오, drink, drink, drink. 저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노래입니다. 내 손을 위한 여섯 개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번 중 네 번째 곡 왈츠. 마리알레나 페르난데스, 랑코 마르코비츠의 피아노 연주 함께 하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가운데 왈츠였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라흐마니노프 내 손을 위한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번 가운데 네 번째 곡 왈츠. 아, 마리알레나 페르난데스, 랑코 마르코비츠의 피아노 연주 함께 하셨습니다. 굴룸이 해지기 쉬운 오늘같이 흐린 날 두 곡의 왈츠가 생기발랄하게 해줍니다 하고 오명근 님이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오늘같이 적당히 흐린 날씨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방금 이 왈츠 리듬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뭔가 가라앉았던 마음이 리듬을 타고 사뿐사뿐 위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흐린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의 날씨만큼은 좀 화창하게 바꿀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동기님, 지현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윤정님도 살짝 매달린 것처럼 앉아계시네요. 어? 그런가요? 매달린 것 같나요? 책상 자체가 높은가 봐요. 저 혼자 재밌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이는 모니터 화면이 왼쪽에 있어서 살짝 이렇게 자세를 바꿔 앉아서 그런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1429님 반갑습니다. 웃으시는 모습도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첫날부터 생방에다 보이는 라디오 아, 조금은 당황하셨을 텐데 전혀 어색함 0도 없이 1도 없이 그쵸? 좋아요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2주 전에 출발 FM과 함께를 여러분과 함께해서 지금 조금은 좀 편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계속해서 함께할게요. 다음 곡은 신청곡인데요. 김성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술피리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이중창 신청합니다. 아침마다 산책 가는 길에 나무에서 들리는 두 마리의 새소리가 마치 이중창같이 듣기 좋거든요. 일상의 소음을 떠나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 클래식에도 녹아있는 듯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차르트 마술피리 가운데 파파파 파파게노 올라프 베어 바리톤 소프라노 에바린트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 함께 하시죠.

쇼팽의 로스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가운데 파파게노, 파파게나의 이중창, 바리톤 올라프 베어, 소프라노 에바린트,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박윤성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마적의 파파게나 파파게노 유쾌한 오후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처럼 소리내어서 이렇게 크크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순간들로 꽉 채우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모닝무드 판당고 4중주단의 연주 감상하시죠.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가운데 숲의 속삭임,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모닝무드, 판당고 4중주단의 연주 감상했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이 최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몇 분 보이네요. 김승우님. 아침에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하면서 보내주셨고 기이연미님도 최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선혜님은 페르귄트 모닝무드 제가 취미로 바이올린 배우는데 제 아이들이 속해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깍두기 어른 멤버거든요. 이번 11월 정기 연주회 곡이 페르귄트 전곡입니다. 이 곡 듣고 연습해야겠네요. 흐흐 보내주셨습니다. 와, 11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식 든든하게 챙겨 드시면서 즐겁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단원들에게 또 어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그럼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전시회 초대권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파리의 모습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전시 파리 보이지 않는 파리인데요. 이 사진전은 우리나라의 구본창, 김미현, 성재현 작가를 포함해서 국적이 다른 53명의 작가들이 촬영하고 인화한 150여 개의 사진, 영상, 설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인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말고도 파리에 얼마나 다양한 삶의 풍경들이 있는지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성공미술관에서 7월 26일까지 열리는 사진전 파리 보이지 않는 파리 가보고 싶은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의 선물 신청방에 사연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초대권 두 매씩 선물해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장밋빛 인생 첼로 임희영, 황은정 피아노의 연주 감상하시죠.

0: 라비앙 로즈, 첼리스트 이미영, 피아니스트 황은정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입니다.
1: 생생클래식 생생클래식
2: 내나 12시 따뜻한 클래식
3: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피아니스트들의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몸에 지니기는 힘든 그것, 바로 피아노죠. 이런 특성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낯선 악기와 친밀해지는 시간, 악기를 지니고 다니는 다른 연주자들과는 구별되는 피아니스트들만의 특성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낯선 악기와 교감하는 걸까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로 타로가 적어내려간 책에 그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는 우리 시대 가장 이상적인 피아니스트라는 찬사를 받는 프랑스 태생의 피아니스트죠. 풍월당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의 책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에 그의 어떤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투어 중에 낯선 호텔방에서 눈을 뜨고 콘서트를 위한 준비를 하고 마침내 공연을 마치기까지 하루가요. 인상적인 건 그가 피아노라는 악기에 관한 이야기하는 대목들이었는데요. 호텔방을 나서서 공연장에 가면 그는 피아노로 다가가서 폐를 활짝 열고 숨을 들이마신다고 적었습니다. 악기와 연주자가 두 마리의 개처럼 서로의 냄새를 맡고 서로를 발견한다고 말이죠. 피아노는 제조사와 모델마다 서로 다른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니스와 펠트, 그리고 나무향이 합쳐진 향기인데요. 알렉산드로 타로가 가장 황홀하게 여기는 건 멀리서 맡는 베젠도르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건 청소년 시절에 소유했던 그의 피아노가 베젠도르프의 B 모델이었던 것과도 연관이 있죠. 타로는 그 악기에 이름도 붙여줬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말이었던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이요. 그 악기와는 헤어지게 됐지만 타로는 여전히 책 곳곳에서 부케팔로스를 언급합니다. 솔리스트라는 직업으로 자신을 이끈 악기였다고 말이죠. 그 부케팔로스의 향기를 그리워하면서 타로는 무대에서 만난 악기와 가까워져가는 과정을 적었습니다. 음향판에 몸을 기울이고 숨을 들이마신 뒤 악기의 흠결을 찾아가면서 대화를 시도한다고요. 타로의 글 속에서 피아노는 이따금 한 마리 동물처럼 묘사됩니다. 피아노에 말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물론 그렇고요. 털 방향을 잘 고려해서 쓰다듬어야 한다는 이야기나 조율사를 맹수 관리인에 비유한 부분, 피아노가 노래하게 하고 그에게 공간을 내어준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악기를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새롭고도 낯선 악기와 친해지는 방법일 수 있겠죠. 인간이 정복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공연을 함께 치러내야 할 친구로 대하는 방법이요.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이들에게 피아노는 자신이 지닌 최상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쿠프랭의 르 틱톡쇼,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 함께 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풍월당 출판사에서 나온 알렉산드로 타로의 책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에 나온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타로의 글 속에서 피아노는 개였다가 말이었다가 이렇게 맹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소설 어린 왕자에 나왔던 길들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악기와 동행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들은 바로 그렇게 길들여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겠죠. 이재용님, 음악 좋습니다. 흐리고 또 분위기 최고입니다. 진행 아나운서도 최고, 오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칭찬으로 또 에너지를 또 충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윤정 아나운서님, 권숙현님이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스포츠 뉴스 진행하면서 춤추시는 거 봤는데 그래서 더 친근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좀 민망해지네요. 네,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친근하게 좀 잘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김혜선님께서 또 신청곡 신청해 주셨는데 4년 전에 동산동 언덕에 살았어요. 그때는 청라 언덕이라는 단어의 존재도 모르던 시절인데 푸른 담쟁이 덩굴이 온 벽을 뒤덮었던 것 생각납니다. 지금은 그때 분위기에 10분의 1도 안 남았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옛날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은상 씨, 박태준 곡, 동무생각,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클라리넷 이상재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전에 들으신 곡은 721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아련하네요. 젊을 때 우리 엄마 얼굴도 생각나고 큰딸과 엄마의 인연 줄줄이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맞이 역할 해야 했던 저희 엄마. 그래도 엄마라는 명칭은 가장 훌륭하고 귀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 로저 바그너 합창단의 연주 함께 했고요. 가장 처음에 들었던 곡, 김혜선님의 신청곡이었죠. 동무생각,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9646번님께서 동무생각 이 노래 들으면서 매기의 추억, 모두 친구들의 추억이 떠오르는 곡이네요. 옛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져요. 숙자, 듣고 있니? 하면서 숙자님의 또 성함을 불러주셨는데 아 요즘에 각자 또 살기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어도 이 마음속에 가장 순수했던 우리 방 한 칸에는 한 명씩 이렇게 늘 떠오르는 이름이 적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숙자님에게 보고 싶은 이 마음이 가닿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송종인님도 이렇게 합창으로 들으니까 우아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노래 4절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개인 발표해서 너튜브에도 올려봤어요 했는데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찾아서 들어보고 싶네요. 송종인님의 또 이야기 사연이었습니다. 문병민님. 목소리가 상큼한 게 색다르고 좋은데요. 지현 아나운서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엄청난 극찬인데 근데 아나운서님 이름이 뭐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셨을 텐데 저는 휴가 간 박지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화요일까지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이어서 생상스의 플루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번호 37번 플루트 클라라 노바코바 장자크 킨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뒤카 빌라넬, 호렌 헤르만 바우만, 크로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생상스, 플룻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번호 37번, 클라라 노바코바의 플룻, 장자크 칸토로우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만 많이 신청하시는데 1번도 좋아서 오늘은 1번을 준비해봤습니다. 로망스 1번 G장조 작품 번호 40번 바이올린 슐로모 민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하시죠.

베토벤 로망스 1번 G장조 작품 번호 40번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슐로모 민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했고요. 카를 슈타미츠 첼로 협주곡 A장조, 2악장 로망스,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클로드 슈타르크의 첼로, 폴 앙게라가 지휘하는 남서독일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시죠.

카를 슈타미츠, 첼로 협주곡 A장조, 2악장 로망스,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클로드 슈타르크의 첼로, 폴 안게러가 지휘한 남서독의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조창현님께서 생클 첫날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보내주셨고, 9753번 쓰는 분, 출발 FM과 함께 이어서 생클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목소리로 새로운 에너지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 긴 글 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마음은 전해줬을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파이팅입니다. 마음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 듬뿍 충전해서 내일은 한층 더 생생하고 또 편안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입니다. 바흐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연주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생생 클래식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네 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초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 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번호 60 더 프로아르테 피아노 쿼텟에서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KL488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비톨트 로비츠키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예조명음반 오늘 첫 곡,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두아르 랄로는 라틴적인 기질이 있는, 그래서 여타 프랑스 작곡가들하고는 그 느낌부터가 다른 열정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피아노 트리오도 예외가 아닌데요. 에두아르 랄로의 피아노 트리오 3번 A단조 작품번호 26 레오노르의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에드와르 알로의 피아노 트리오 3번 A단조 작품번호 26 레오노레 피아노 트리오 연주 오늘 명인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잉그리트 헤블러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단아한 터치로 모차르트의 매력을 한껏 전해줬던 대피아니스트죠. 볼파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QL488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비톨트 로비츠키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우리나라 내한 공연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3번 A장조 퀘엘 488 잉그리트 에블러의 피아노 연주 비톨트 로비츠키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레치타티보와 스케르초 카프리스 작품 번호 6 다니엘 아우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포리츠 크라이슬러의 레치타티보와 스케르초 카프리스 작품 번호 6, 다니엘 아우너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대곡 위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해서 실내악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 번호 60 준비했습니다. 브람스의 작품은 한 가지 공통점이죠. 탄생하기까지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런 여정을 겪는다는 점인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스 리히터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악장을 바꾸고 또 추고를 하고 뜯어 고치고 해서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원래 형태를 바꾼 것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스케르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악장으로 스케르초를 삽입을 했죠. 이 스케르초는 1906년에 출판한 요하임을 위해서 쓰여진 브람스 슈만 디트리 1853년 공동작품 바이올린 소나타 프라이아버 아인잠 소나타죠.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때문에 이 소나타의 스케르초를 확대한 것이 사중주곡의 스케르초로 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신빙성이 약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작곡 경과에서 이 곡에는 슈만의 비극의 인상과 클라라에 대한 사모의 정신, 그것도 특히 불황하게 맺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독일이나 일반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극단으로 치달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버리는 어떤 괴테의 베르테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이 곡은 베르테르 사중주곡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어쨌든 브람스의 실내악을 또 대표하는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은 1875년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브람스의 명작, 추억의 실내악 단체입니다. 사실 피아노 4중주단 드물죠?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각별한 존재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 번호 60, 더 프로아르테 피아노 코텟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들을 위한 소나타 6번, 주기장조 바흐작품 번호 1019,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칼 리히터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명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가보지 않은 바다이고 가장 아름다운 아이는 아직 자라지 않은 아이이며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말은 아직 하지 않은 말이다. 튀르키예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감옥에서 아내 피라예를 떠올리며 쓴 연작 피라예를 위해 쓰인 밤 9시에서 10시의 시대일 가운데 1945년 9월 24일자에 해당하는 짧은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면, 아직 건너지 않은 바다가 남아있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면 굳이 아껴둘 이유가 있을까요? 부부의 날이 왜 절기 소만과 같은 날일까 생각하다 찾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소만의 뜻처럼 조금씩 서로를 채워가는 사이. 어쩌면 부부도 소만 같은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호얼리베, 고귀한 사랑, 올란티에 시에 곡을 붙인 신성한 종교적인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시프리엔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이었습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서 가득 찬다는 절기 소만.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 시원하게 내린 비. 이 덕분에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인 오늘입니다. 서혜수님이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을 항상 가보고 싶어 하는군요. 김한호님, 가장 아름다운 방송은 아직 듣지 않은 방송인가? 이영선님, 아직 듣지 않은 노 날. 아름다운 곡들로 가득 채워놨다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좋아야 될 텐데. 최윤정님, 선선하며 운치 있는 그런 날씨에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지난주인가 최윤정님이 첫 곡부터 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은 곡들이 꼼짝마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을까? 단비 덕분에 이 꽃들이 더 싱그러워졌더라고요. 낭만주의 시대 독일 리트 한번 더 들어볼까요? 로베르트 슈만의 마이네 로제, 나의 장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미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레나 웨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당시 시인이 병에 걸려 쓰러져 가던 딸을 보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죠. 그대 내 마음의 장미여, 너의 발치에다가 이 꽃에 물을 주듯 조용히 내 영혼을 부어주고 싶구나. 딸을 살리고픈 아버지의 절절한 부성애가 느껴지는 노래 들어보시죠.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마르쿠스 힌터호이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이었어요. Dein blaues Auge hält so still. 그대의 푸른 눈동자. 작품 번호 59-8이었습니다. 그로트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정열에 타는 두 눈이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두 눈은 호수와 같이 차갑고 맑구나. 메조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가곡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이었습니다. 나의 장미, 작품 번호 90-2.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고요. 마르쿠스 힌터호이저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윤선희님께서 오늘 날씨랑 이 마티아스 괴르네 음성이 딱이라고 글을 남겨주셨나요? 다음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구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번 C장조의 전주곡, 이 바흐의 작품을 바탕으로 구노가 라틴어 기도문을 붙여서 이 곡을 편곡했죠. 오늘은 보이스 에어 콰이어의 하모니로 함께하겠습니다.

딱 우도회 같은 날씨에 어울리는 촉촉한 노래 아니었나요? 바로크 시대 독일 작곡가 요한 팔베르의 캐논 선율에 영국의 재즈 가수 클레오 레인이 직접 가사를 붙였습니다. How, where, when. 아, 그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How, where, when we will touch again. 어떻게, 언제, 어디서 우리 다시 만날까. 아, 이 반복되는 가사의 감성과 여운이 참 짙죠? 5659 쓰시는 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하셨고요. 김덕봉님 외관 수도원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신데요. 근데 오 노나를 스피커로 들려주고 있다고. 와. 아, 이 곡 참 운치 있었겠는데요. 오늘 날씨하고 말이죠. 5015 우리 신준식님이죠. 약간 뭔가 비가 다 내리고 나서 이제 좀 개려고 하는 듯한 느낌의 그 하늘과 바다가 아주 잘 어우러지네요.

해운대 청사포 풍경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빨간 등대가 아주 그림 같습니다. 먼저는 바흐 근호의 아베 마리아였죠. 영국의 보이스 에어 콰이어의 하모니로 들었습니다. 박희정님, 아, 이런 속담이 있군요. 소만 바람에 설 늙으니 얼어 죽는다. 저 처음 들어봐요. 이맘때 부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네요. 속담 무시 못하겠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오늘 날씨가 뭐 한동안 워낙 이른 더위 때문이었나 좀 반갑기도 하면서 근데 진짜 제법 바람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브루노 마르티노의 에스타테 여름이었습니다. 아, 재즈가 진하게 느껴지는 트럼펫 소리 때문일까요? 이탈리아 칸초네였는데요. 어떤 여름이 연상되시나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나간 여름날의 뜨거웠던 사랑과 그 이별 후의 쓸쓸함을 담아낸 노래였습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 요정 여왕 준비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각색한 작품이죠. 그 중에서 요정 여왕 티타니아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Oh, let me weep, forever weep. 날 울게 내버려 두어. 남편인 오베론 왕과 다툰 뒤 슬픔에 잠겨 부르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레굴라 미흘만, 차츠 챔버 아티스트의 연주입니다.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크 시대를 건너 낭만주의 시대까지.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뭐 그렇게 시대를 정말 뛰어넘을 만큼 매력이 철철 넘치죠. 방금 들으신 곡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Come now a roundel and a fairy song. 자, 이제 춤을 추며 요정의 노래를 부르자. 일명 요정 여왕 티타니아의 자장가로도 불리는 곡입니다. 여왕이 요정들에게 자신을 재워달라고 노래를 지시하는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에른스트 젬프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혀 잊히는 것뿐. 날 기억에 묻고 너를 그 위에 다시 묻는다. 베이스 바리톤 어윈 슈럿의 음성입니다.

에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망각이었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어윈 슈럿이 불렀습니다. 최미수님, 신이 주신 선물 망각. 고통과 상처를 잠시 잊으라고 주신 선물 아닐까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동감하는 말이에요. 집에 개구리가 들어왔다고요? 근데 비를 피해서 들어왔을까요? 이병윤님, 비냄새, 새벽냄새, 흙냄새, 이제 여름인가 봐요. 우리 노날 살림꾼 늦게 들러주셨네요. 그리고

4583 쓰시는 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연차 소진한 다음 6월 8일에 퇴사를 하게 되셨대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봤지만 제가 내린 선택은 결국 퇴사였습니다. 퇴사에서 후련함보다는 하루 만에 제가 잘했나 걱정이 됩니다. 버티고 버티시다가 하신 결정이겠죠? 4583 쓰시는 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앞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우리 백진용님의 농담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까 캐논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들어도 좋은 거 캐논. 캐논 고구마 감자는 잘 있는지. 우리 4583 쓰시는 분이 좀 미소를 지으셨기를 바라면서 클래식 천일염화로 이어드릴게요.

헨델의 세속 칸타타 아폴로와 다프네의 원작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라틴어로 엮은 오비디우스의 서사시 변신 제1권에 나오는 아폴로와 다프네 이야기입니다. 헨델은 이 오비디우스의 서사시를 압축해서 피톤을 물리치고 오만해진 아폴론, 자유를 지키려는 다프네, 추격과 거부, 그리고 월계수로의 변신이라는 핵심 장면들로 재구성합니다. 등장인물은 아폴론과 다프네 단 두 명. 뭐 오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막은 없고요. 아폴론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다프네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그리고 두 인물이 주고받는 레치타티브로 채워지죠. 먼저 아폴론의 레치타티보로 시작한 뒤 아폴론의 승전 아리아가 이어집니다. 그리스가 해방됐다. 그리스 왕국의 복수가 이루어졌다. 아폴론이 승리했다. 수많은 공포와 학살로 왕국들이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제 피톤은 내 손에 의해 쓰러졌다. 아폴론이 승리했다. 아폴론이 이겼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활과 팔을 찬양하죠. 이제 온 세상의 행복은 이 구원에 내 활에 달려있다. 내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로 땅이 울려 퍼지고 세상을 지키는 이 내 팔에 감사하여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게 되리라. 그리고 사랑의 신을 향해 오만한 도발을 이어가는데요. 오만한 사랑이 내 화살의 위력에 굴복하게 하소서. 더 이상 황금 화살의 치명적인 끝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 마리의 괴물, 뱀을 쓰러뜨린 공이 천 명의 열정적이고 현명한 연인을 꺾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니라. 이어 사랑의 신을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게으름과 쾌락의 신아, 활은 부러뜨리고 무기는 집어던져라. 벌거벗고 눈먼 궁수 주제에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상처낼 수 있겠느냐. 오만해진 아폴론은 날개 달린 그리고 눈을 가린 벌거벗은 아이 모습으로 그려지는 큐피드를 거침없이 비웃습니다. 하필 그때 다프네가 노래를 부르고 아폴론은 그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이 소리, 이 광경이 심장을 꿰뚫는구나, 님프여. 방금 전까지 승리와 힘을 자랑하던 오만한 아폴론은 사라지고 사랑에 사로잡힌 아폴론만 남습니다. 그때 아폴론을 사로잡은 다프네의 노래 내용입니다. 자유만을 사랑하는 이 영혼이 가장 행복하도다. 마음이 속박에서 풀려있지 않은 이에게는 평화도 고요도 없다. 만약 아폴론이 다프네의 아름다운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다프네가 명예를 잃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외치며 도망쳐서 결국 월계수로 변하는 비극만을

인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가 어떤 내용을 노래하는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오직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자태만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비극으로 남게 된 이야기. 자유만을 사랑하는 영혼이 가장 행복하다는 다프네의 아리아. 최상의 행복은 영혼의 자유. 펠리치시마 꾸에스달마입니다.

헨델의 세속 칸타타 아폴로와 다프네 중에서 최상의 행복은 영혼의 자유, 소프라노 안나 프로아슈카, 조나단 코헨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9, 20세기 독일 작곡가 지크프리드 오크스가 헨델 스타일로 만든 작품입니다. 감사의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초록이 찰랑찰랑 차오르고 나면 내 마음의 그늘도 꼭 이만하게는 드리워지는 때, 이제 무성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듯 나무는 그늘로만 이야기하고, 나희덕 시인의 소만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소만이라는 절기를 초록이 찰랑찰랑 차오르는 때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록은 나무에만 차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차올라서 그늘도 그만큼 드리워진다고 했죠. 소만 무렵 세상의 나무 그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쉬다 갑니다. 우리 마음속 그늘에서는 무엇이 쉬어갈까요? 오늘도 마음 안과 밖에서 초록은 무성해지고 그늘은 조금씩 더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곳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내어주고 싶으신지요? 꽃별 작곡 융열, 윤형준 편곡 소나무 그늘,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꽃별의 해금과 융열, 윤현중의 기타 연주, 강지연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꽃별 작곡 유흥열과 윤현중 편곡 소나무 그늘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꽃별의 희금과 유흥열 윤현중의 기타 강지연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나희덕 시인의

소만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이 바로 소만이죠. 조금씩 차오른다는 소만 그 의미처럼 여러분의 하루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FM 풍류마을 다음 곡은 최초로 김종천 작곡 비인연리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추노 삽입곡을 대금으로 연주한 곡인데요. 신주의 대금과 허예은의 첼로, 강현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김진원과 이노아 작곡 해량 편곡 해로 국악밴드 해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드라마 추노 삽입곡을 대금으로 연주한 곡 최초로 김종천 작곡 비인연리 함께 하셨어요. 이 곡은 신주의 대금과 허혜은의 첼로 강현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 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뒤에 예의를 둘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사가 말하기를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부부의 인륜이 이토록 소중하거늘 어찌 정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거칠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은 퇴계 이황이 제자 이평숙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 내외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쓴 것인데요. 퇴계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부의 일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반성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부의 도리를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큰 인륜이 무너지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성격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서로 원수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두 번 장가들었지만 줄곧 매우 불행했습니다.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감정에 치우쳐 인륜을 소홀히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 부디 깊이 생각해서 바로 잡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어찌 학문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퇴계는 이렇게 철저히 유학자의 입장에서 부부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곧 인륜을 지키는 일이고 거기서부터 군자의 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퇴계는 첫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 혼인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야박

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군자의 도를 실천하려고 했다는 조선의 학자 퇴계 이황.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선비다운 면모와 인간적인 번민을 함께 느낄 수 있네요.

하늘이 정한 배필 백년가약 오늘이라. 생민의 처음이요 만복의 근원이라. 비난이 부귀영화를 길이길이 누리소서. 오늘 천년의 향기 평시조 하늘이 김병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이강덕 작곡 안현정 편곡 새우림 준비했는데요. 원곡은 1979년에 작곡된 최초의 소금 협주곡입니다. 이 곡을 소금과 가야금 그리고 첼로 삼중주 실내악곡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박형래의 소금과 이정표의 가야금, 김영민의 첼로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강덕 작곡 안현정 편곡 새울임 듣고 왔습니다. 박형래의 소금과 이정표의 가금, 김영민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영재 이병욱 편곡 팔도 민요 연곡 함께하시죠. 김영재 희금과 이병욱의 기타, 장덕화의 장구장단입니다.

김영재 이병욱 편곡 팔도 미녀 연곡 김영재 해금과 이병욱의 기타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제가 어려서 보았던 공상과학 만화에서 주인공들은 음식이 아닌 캡슐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만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먹는 일이 곧 사는 일 같기 때문입니다. 먹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날에는 사는 일도 지겹고, 사는 일이 즐거울 때는 먹는 일에도 흥미가 붙습니다. 박준신의 계절 산문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죠. 수십 년 전에 미래를 예측한 내용 중에는 밥 대신 캡슐 한 알로 식사를 해결하게 되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오히려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캡슐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은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준 시인의 말처럼 먹는 일이 곧 사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일까요? 사는 것이 즐거우면 먹는 일도 재미있고, 사는 일이 힘들면 먹는 일도 번거롭다고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캡슐 하나로 밥이 해결되는 시대에는 사는 일이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런 시대는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꼭꼭 씹어먹다가 저처럼 혼자 있을 법한 이에게 의례 전화를 한 통 걸기도 할 것입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지내로 끝나는 통화. 우리는 먼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혼자서도 캡슐이 아닌 밥을 챙겨 먹으면서, 밥 먹었느냐는 말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말이죠.
1: 여보시오, 마누라. 우리 쌀보짐이 밥이라 좀 해먹읍시다.
2: 저.
1: 우리 귀식이 몇이지? 가발키라. 아류랭이, 다리랭이, 거맹이, 노랭이, 흰둥이, 이때 흥부가 아들 이름을 전부 개 이름을 지었던 모양이지. 아들이 아홉, 우리 내외 하모니 열 하나로구나. 응. 아, 굶뜬 속에 한 앞에 쌀 한 섬송 못 묵겠느냐? 쌀 열한 섬만 밥을 해라.
2: 시그야.
1: 밥을 해야 그런 것이 말로는 없이 겁도 안 나게 말했지.
2: 저.
1: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흥보 자식들 굶다가 밥 함부로 먹다가 채에서 탈이 날까 싶어 밤 영을 내리는 뒤, 너 이런 날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나 밥으로 목을 밀어라 해놓으니까 자기 아버지 영내리라 가장 그저 꽁 찰나는 매몸자 듣기 흥보 자식들이 꽉 짜고 앉았는데, 너 이런 날 숨 쉬어서 물 먹어가면서 밥 먹어라 해놓으니까 흥보 자식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웽 소리만 났지 자식들이 하나 눈이 피지 않겠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가실까? 아, 소리 웽 소리만 났는데, 아, 이놈들이 전부 어디로 가버리고 없이 큰일 났구나. 이놈들이 어저께 유통 쳐다나가듯이 나가갖고 밥도 가서 폭 백해서 속에서 벌겋지 나무 좀 먹듯이 먹고 나오는데,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 기가 강맥해서, 여보시오 마들아, 내 평생의 원인이 나도 자식들 같이 꽤 활씨 뻗고 밥도가 폭 파묻혀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예필정부라니 나도 그럴라요. 어, 안 돼야. 자네는 남녀가 유별인데 꽤 먹고 어떻게 들어와?
2: 네.
1: 흥보가 밥을 먹는 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어깨나무로 훅 던져갖고 두께비 파리 잡아먹듯 딸깍딸깍 받아먹는 뒤, 밥 먹는 뒤 무슨 장난이시냐 말은 한번 해보는 뒤,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넌

0: 똘똘뭉쳐 갖고 깨놈으로 던지놓고 판다 먹고 똘똘뭉쳐 던지놓고 판다 먹고 던지놓고 받아 먹고 던지놓고 받아 먹고 던지놓고 받아 먹고 던지놓고 받아 먹고 던지놓고 받아 먹고 어찌 먹으러 왔던지
1: 탄수국이다
0: 백개비 유광국지들아 가장 먹으러 온 것이 백가죽이 백가야 창국가죽이 되도록 먹었다 뭐가 밥을 먹고 눈을 뒤집고 죽게 되었는디 흥보만 어려가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영감 평생에 밥에 포환이라든지 밥 먹고 욕다니 이런 일이 어디 가였소
2: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밥해 먹는 대목 들으셨습니다. 다리 고쳐준 제비가 강남 갔다가 물고 온 보온표 박씨. 그 박이 크게 자라 그 안에서 돈과 쌀이 나와 흥보 4매가 밥을 해먹는 대목 함께 하셨습니다. 강도군의 창과 정초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느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 형제 중에 셋째로 자란 친구는 형제 많은 집에 끝에서 둘째 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부부가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하는 사이라고 했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학창시절의 주번이라고 답하기도 했고, 성직자라는 대답도 있었죠. 부부 사이가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하는 사이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결혼이란 서로에게 심부름을 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된 건 아니고 그저 가정의 달 5월이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부부의 날, 서로 뭔가 의미 있는 심부름을 하나쯤 해주며 보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 연주자들의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인터메소 3막의 간주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미국의 부부 연주자 페어 스위트 실버만의 플루트 그리고 트레이시 스코트 실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곡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부부 듀오 턱 앤 패티 남편은 기타리스트 그리고 부인은 보컬리스트죠. 그들이 함께한 Love Flows Like a River 전해드렸습니다. 보컬리스트인 부인 파트리시아 카스카트 안드레스가 작사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김경신 씨 늘 서로에게 심부름해주는 좋은 부부로 잘 살아가 봐야겠네요. 오늘 저녁 라면 끓여달라는 부탁 같은 심부름 들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하셨네요. 아주 작은 심부름 하셨네요. 네. 그리고 8954번 쓰시는 분. 오늘 부부의 날에 고백해봅니다. 29년을 친절한 친구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살아가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전해주셨네요. 8954번 쓰시는 분. 그 고백의 상대분이 듣고 계시겠죠? 네. 문자 번호만으로도 네. 알고 계시겠죠? 네. 마음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지지 가능한데요. 샷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엘가의 Salut d'amour, 사랑의 인사 전해드리죠. 이 곡 오늘은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마시모 파라오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 연주입니다.

두 곡의 연주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노 연탄 연주였습니다. 윌리엄 발컴의 Graceful Ghost, 이 곡도 좀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작곡가 윌리엄 발컴의 랙타임 곡 가운데 Graceful Ghost Rag. 이 곡을 오늘은 부부 피아니스트죠. 레온 플라이셔 그리고 캐서린 제이콥슨, 원래는 스승과 제자였다가 부부가 된 이 부부 피아니스트가 한 의자에 앉아서 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그 다정한 모습이 그려지는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엘가의 살리다무, 사랑의 인사였어요. 이 곡은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마시모 파라오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인화 씨, 이틀 동안 비 오고 기온이 낮아졌네요. 일주일 전 수술, 입원하고 힘들었던 시간 잘 넘기고 집에 와서 맞이하는 평온한 저녁 시간입니다 하셨네요. 아,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퇴근이랍니다. 퇴원 잘 하셔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음악으로 좀 더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4521번 쓰시는 분, 오늘 하루 너무 바빴어요. 저의 생일인 줄도 모르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 문자와 축하가 막 와 있네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4521번 쓰시는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미 씨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보내주셨네요. 내일 휴가여서 퇴근길이 행복합니다 라고 좀 자랑하듯이 보내셨는데, 지금 퇴근길에 많은 분들도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기분 좋아지지 않으셨을까 또 싶네요. 김영미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Jenny Loves Music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그리스의 전자음악가죠. 영화음악가로서도 90편에 달하는 작품을 쓴 반젤리스의 곡입니다. 바다의 소녀, La Petite Fille de la Mer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적인 영화 음악이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합작 영화. 이 음악은 정말 모리코네의 대표곡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인 둘스 본트 씨와 함께 작업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끔씩 엔니오 모리코네가 특히 여가수, 가창력이 뛰어난 여가수들과 함께 작업해서 자신의 음악들에 그 가사를 붙여 노래하게 한 그런 음반들을 가끔씩 발표를 했어요. 밀바도 있었고 미레이 마티유도 있었고요. 이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봉투 씨가 이번에는 이번이라기보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뽑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음반에서 Your Love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곡을 영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Vangelis의 곡이었는데요. 프랑스의 TV 다큐멘터리 L'Apocalypse des Animaux, 동물의 묵시록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쓴 곡이었습니다. La Petite Fille de la Mer, 바다의 소녀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반 선물입니다.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CD 세트입니다. 5월 첫 주에 LP 세트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CD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이번 CD에도 미국 망명 시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1929년부터 41년까지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협주곡 전곡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장의 CD에 담긴 라흐마니노프의 전설적인 연주 음반을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의 1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플라멩코 기타로 편곡한 연주를 전해드리죠.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멘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이 트랙의 제목은 룸바 알레그로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은 1840년 9월 12일에 결혼했고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부부 공동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슈만이 일기장을 선물하며 먼저 제안한 이 공동일기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번갈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죠.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 교수의 거센 반대를 이겨내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힘겹게 이룬 결혼이었으니 이 소중한 결혼을 잘 지키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일기였을 겁니다. 일기에는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원칙으로 근면, 절약, 충실함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죠. 서로를 예술적 동반자로 대한 이 두 음악가의 기록으로도 슈만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기록으로도 무척 의미 있는 일기가 되었습니다. 슈만과 클라라의 부부 일기가 가진 진짜 매력은 이상적인 결혼의 풍경만 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당시엔 슈만보다 클라라가 훨씬 더 유명했는데 일기에는 그에 따른 갈등도 적혀 있고 경제적 압박과 육아의 고단함 같은 현실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클라라는 이미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인 슈만이 작곡에 몰입해 있을 때는 그녀가 피아노 앞을 떠나 육아와 살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후에 마음껏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했던 클라라의 모습은 여러 장면에 기록되어 있죠. 후대의 연구자들이 이 일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19세기 여성 예술가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 매우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예술가의 자서전과도 같은 부부 일기는 낭만주의 시대 음악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죠. 사랑과 일상,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기록한 이 일기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약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슈만과 클라라가 서로의 예술을 깊이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결혼식 날 건넨 이 일기장도 슈만의 결혼 선물이었지만 진짜 결혼 선물은 결혼식 전날 클라라에게 바친 가곡집 미르테의 꽃이었죠. 괴테, 르케르트, 모젠, 하이네 같은 시인들의 걸작에 곡을 붙인 이 아름다운 가곡집에서 시인이자 극작가, 법률가이기도 했던 율리우스 모젠의 시에 곡을 붙인 호두나무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1840년 9월 13일 풍성한 행복 당신은 정말 보물 같고 매일 존재감이 커지는 사람이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당신은 알 수 있을까 클라라 슈만 1840년 9월 20일 분명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일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서만 살아간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슈만의 병세가 악화됐던 1854년 2월에 클라라는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침에 그는 일어났지만 너무나도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다. 단지 나는 그를 위로하려 만졌을 뿐인데 아, 클라라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다. 내가 가장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말했다. 눈부신 사랑도 바닥까지 내려간 아픔도 공유한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의 부부 일기. 19세기 중반을 살았던 이 예술가 부부의 기록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슈만과 클라라의 부부 공동일기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슈만이 클라라에게 바친 결혼 선물 미르테의 꽃 중에서 세 번째 곡 호두나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유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그의 곡인데요.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8권 작품번호 65 가운데 트롤하운의 결혼식 날이라는 곡을 전해드리죠. 이 곡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동유럽의 민속음악 향기가 아주 솔솔 나죠.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OST에서 자바바 베셀나라는 곡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춤 곡이었는데요. 폴란드 민요였어요. 즐거운 결혼식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습니다. 찰스 댄스 감독 주디 덴치와 매기 스미스 주연의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이 영화에 그 바닷물에 떠밀려온 폴란드 청년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죠. 그 청년이 영화 속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연주를 조슈아 벨이 맡았었죠. 그래서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그리고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나이젤 헤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가운데 총 10권이죠. 그 가운데 8권, 작품 번호 65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트롤하운의 결혼식 날이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알더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양승무 씨께서 사연을 보냈네요. 보내셨어요. 노르웨이 트롤하운의 노르도스 호숫가에 있는 그리그 작곡의 집에 들렀다가 유람선을 승선하고 절벽을 바라보면 그의 묘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이 음악과 함께 그 풍경이 또 그려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양승문 씨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5월 2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의 탱고 연주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아드리아나 바렐라의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 가끔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반도네온과 편곡은 네스토르 마르코니가 맡았고요. 아드리아나 바렐라가 노래한 곡은 탱고는 이렇게 추는 거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아시세 바일라 엘 탱고 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프랑스 영화음악가인데요. 랄프 에르빈, 그가 작곡한 1929년 마를레네 디트리히 주연의 그 독일의 같은 제목의 무성영화를 위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될 때 현장에서 연주하도록 작곡된 음악이었어요. 제목이 Ich küsse Ihre Hand, Madame. 부인, 당신의 손에 입 맞추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화의 테마곡인 거죠.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반도네오니스트 류타 코마츠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795번 쓰시는 분, 퇴근길인데요. 오늘 아내 생일이라 몰래 문자 보냅니다. 연애 때는 밤새 이벤트도 했는데 이젠 애기 챙기느라 케이크 초도 제대로 못 불었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말 예뻤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 사랑 공주 나연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나연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제목이 True Love예요. 네. 이 True Love, 제목은 True Love지만 귀에 익은 멜로디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 미니어 스카버로 페어를 또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했는데요. 집시 소울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미국의 부부 켈틱 포크 듀오예요. 여성 보컬리스트 그리고 남성 기타리스트로 구성된 집시 소울의 True Love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치코리아가 작곡한 곡입니다. 아,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라메스 협주곡 2악장을 모티브로 해서 쓴 곡이었어요. 이 곡을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미셸 까밀로 그리고 스페인 출신의 집시 플라멘코 기타리스트인 또마띠또의 그 피아노와 기타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듀크 엘링턴의 곡이죠. In a Sentimental Mood. 1930년대 중반에 발표했던 이 곡을 한 30년 정도 지나서 색소포니스트 존 콜트레인과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듀크 엘링턴의 피아노,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True Love라는 제목의 트랙인데요. 17세기 잉글랜드 민요 스카버로 페어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부부 듀오 집시 소울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이 아들이죠.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인데요. 한 13분 정도 되는 긴 연주니까요. 좀 여유롭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뜻함이 있습니다 하셨고요. 조호선 씨, 아들이 호른을 전공해서 차이콥스키의 따뜻함을 끌어주는 호른 소리를 직접 호른 하나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이콥스키의 심포니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Try to Remember입니다. 뮤지컬 판타스틱스의 뭐 유명한 넘버죠. 오늘 나나무스크리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달리기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게 뛴다고, 땀이 많이 난다고 몸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땀의 양이 아니라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면 금세 몸이 변하길 바라고 책을 읽으면 곧바로 지식과 지혜의 레벨이 상승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력 나쁜 사람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지치거나 마음이 시들해지기 마련이어서 결국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의 코앞에서 곡괭이질을 멈춘 사람들처럼 조급한 마음으로는 끝내 만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마라토너들이 말하는 러너스 하이. 운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의 균형이 달라졌음을 느끼는 감격적인 순간. 읽어왔던 책들이 어느 날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지며 놀라운 연결성을 드러낼 때의 와우 포인트 같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느리지만 끈기 있게 가보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끔 거북이를 닉네임으로 가진 사람, 혹은 자신의 저작물이나 사이트에 거북이 아이콘을 붙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 또한 느리지만 끈기 있게 가보자는 것이겠죠. 나를 위해 하루의 작은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며 조금씩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애써 견디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오고 어느 순간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운동의 기본과 삶의 기본은 비슷합니다. 지구를 운행하는 섭리도 비슷하죠. 5월의 나뭇잎들이 어느 날 갑자기 푸르러진 것이 아니듯 나를 위해 쓴 시간과 노력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감동을 준비하고 타인을 마음에 들이려 노력한 만큼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25년을 기다려야 겨우 첫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코르크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작고 무던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에서도 삶에서도 지치더라도 끈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원하던 변화의 순간도 만나게 될 테고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곡이었습니다. 류트를 위한 예춘곡과 아리아 모음곡 3번 가운데 세 번째 곡 시칠리아나였어요.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한 스위스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하는 넬라모레 논시사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네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한 Del amore non si sa,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8일 스페인 마드리드 아우디토리 나시오날에서 열린 일 뽀모도로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프란체스코 꼬르띠의 지휘와 합시코드 연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건반 협주곡 1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대표적인 시대악기 연주단체 일 뽀모도로의 지난 3월 공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일 뽀모도로는 지난 2012년에 창단됐으니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단체는 아니지만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연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창단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도 가디언지로부터 균형 잡힌 소리와 집중력이 놀라웠다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오늘 들으실 마드리드 음악회에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그의 아들 칼 필립 에마뉘엘 바흐 등의 18세기 기악곡들을 연주합니다. 먼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번호 1052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중에서 참 유명한 곡이지만 학자들은 이 곡이 본래 건반악기를 위한 작품으로 먼저 작곡된 곡이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바흐는 이 협주곡 1악장을 그의 칸타타 188번의 심포니아로 선보이기도 했고 워낙 선율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바흐는 본래 이 곡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작곡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1악장 알레그로에서는 협연자 혼자 연주하는 카덴자가 두 번이나 등장해서 협연자의 비중이 아주 큰 것이 특징이고요. 2악장 아다지오는 비애감을 느끼게 하는 느린 악장입니다. 그리고 3악장은 알레그로로 돼 있고 다시 빠른 템포의 경쾌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특히 그 연주가 자유분방해서 환상곡풍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1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 전 3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꼬르띠의 합시코드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제1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 전 3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가 참 돋보였는데요. 합시코드 연주의 프란체스코 꼬르띠 그리고 프란체스코 꼬르띠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스페인 마드리드 아우디토리 나시오날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십니다. 이번 마켓에서 합시코드를 연주하면서 또한 지휘도 겸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꼬르띠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합시코드 연주자이면서 지휘자입니다. 꼬르띠는 지금 연주를 듣고 계신 일 포모도로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종종 일 포모도로를 지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부터는 스웨덴 드로트닝 홀름 왕립극장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흐 콩쿨과 브리헤 합시코드 콩쿨에서 입상을 했고요. 현재 고음악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영향력 있는 연주자로 손꼽힙니다. 첫 곡부터 훌륭한 합시코드 연주를 들려줬는데 다음 곡은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가 연주되는데 크로아티아 출신의 플루티스트 엘레오노라 비슈체비치가 플루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제 감상하실 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는 1744년에 작곡된 초기 작품인데요. 그 당시 칼 필립 에마뉴엘 바흐가 그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궁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이 프리드리히 대왕이 프로이센의 군사 전략가로서도 유명하긴 하지만 아주 또 뛰어난 플루티스트이면서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들으실 플루트 협주곡은 프리드리히 대왕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형적인 3악장 구성의 협주곡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2악장 운뽑고 안단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보트캠 번호 13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엘레오노라 비슈체비치의 플루트 연주 프란체스코 꼬르띠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뉘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보트켄 번호 13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플루트 연주의 엘레오노라 비슈체비치 그리고 프란체스코 꼬르띠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8일 스페인 마드리드 아우디토리 나시오날에서 열린 일 뽀모도로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공연 연주를 맡은 일 뽀모도로는 지난 2012년에 창단돼서 14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벌써 40장 이상의 훌륭한 음반을 발매해서 고악기 연주 분야에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 뽀모도로라는 단체 이름은 안토니오 체스티의 오페라 일 뽀모도로에서 따온 것이고요. 주로 연주하는 곡들도 바로크와 초기 고전주의에 속한 곡들입니다. 당대의 연주 관행을 따르는 시대 악기 연주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 공연 다음 곡으로는 다시 합시코드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18세기 보헤미아의 작곡가 이르지 벤다의 건반 협주곡 F단조가 연주되는데 이 곡은 벤다의 협주곡 중에서도 아주 자주 연주되는 곡이고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알레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르지 벤다의 건반 협주곡 F단조 전악장을 프란체스코 꼬르띠의 합시코드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르시 벤다의 건반 협주곡 F단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꼬르띠의 합시코드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일 포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입니다. 이 곡은 특히 합시코드의 역할이 큰 곡이죠. 그리고 바이올린과 플루트도 독주악기로 활약하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전 3악장 들으시겠는데요. 프란체스코 꼬르띠의 합시코드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일 포모도로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꼬르띠의 합시코드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스페인 마드리드 아우디토리 나시오날에서 열린 일 뽀모도로의 음악 회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공연에서 생기 넘치는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은 일 뽀모도로는 앙콜로 역시 바흐의 곡을 선보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중에 마디네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가운데 마디네리를 들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꼬르띠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였고요. 지난 3월 18일 마드리드 아우디토리 나시오날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 제4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828 중에 아리아 그리고 사라방드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꼬르띠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지 4번 D장조 가운데 아리아와 사라방드를 프란체스코 꼬르띠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어서 출입문 옆 기둥을 잡고 섰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바로 눈앞에 안내문 하나가 보입니다. 비상시 출입문 여는 방법. 비상시 커버를 열고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내리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유심히 덮개와 안내문을 비교해가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상상하면서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데 안내문 하단에 빨간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평상시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가끔 주위에 사람 좋다, 화 한 번 안 낸다,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웬만하면 참는다, 이런 말을 늘 듣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익숙해지면 주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도 당연하듯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에는 조용히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멈추고 또 싫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문을 열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정다운 광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수진 씨 정덕기 곡 봄꽃 지는 날입니다. 소프라노 김정현입니다.

박수진 씨 정덕 기곡 봄꽃 지는 날, 소프라노 김정연의 노래였습니다. 하우기 씨 김동환 곡 기다리는 세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김소월 씨 임금수 곡 초혼, 소프라노 이현정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하우기시 김동완고 기다리는 세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소월시 임금수국 초훈 소프라노 이현정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석규시 김준범곡 제비꽃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신혼도 아니고 결혼 생활 17년 넘어가는 중년 부부다. 그런데 남편은 부쩍 회식에도 안 간다. 그 좋아하던 친구 모임도 안 가고 퇴근하기 무섭게 집으로 온다. 저녁 해가 기울면 울적해지면서 당신이 보고 싶다고, 만사 지치고 집에 빨리 오고 싶다고, 해지는 시간이 무서운 아이로 퇴화하는 것 같다며 비밀이라는데, 안쓰러우면서도 반갑고 반가우면서도 안쓰럽지만, 새삼 매일 저녁 차리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는 건 주부의 비밀이다. 아니, 사실 비밀도 아니다.

사랑의 비밀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트와일라이트 타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앙드레 가뇽의 음악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이진학 씨, 우리의 심장을 음악으로 저격하시기 위해 매복, 잠복하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하셨는데, 음악으로 저격당하시고 밤 10시에 노예가 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밤 10시에 포로가 되신 분들이죠. 위험하고 아름다운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새싹 정유신 씨, 손목 수술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당밤 들으니 이제야 좀 편해지네요. 신체 부위 중에서 사실 손이 다치면 제일 불편하죠. 문자를 보내시는 것 보니까 뭐 부탁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왼손이 다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른 쾌차하시고 게시판에 장문의 사연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071번 정전이 됐습니다. 젖은 빨래를 널었는데 마르지 않네요. 공기청정기도 건조기도 제습기도 돌아가지 않고 빗소리와 라디오 소리, 빗길을 달리는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이웃집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웃집 아이 목소리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촛불 켜놓고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들으니 캠핑 온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사실 어릴 적에는 저는 정전을 종종 겪었었고 집마다 이 유엔 팔각성냥 그리고 양초가 늘 구비가 되어 있었죠. 아이 때는 정전이 참 재밌어서 즐거워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이의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잘 넘기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빛이 사라지면 우리 시각이 어떤 감각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청각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웃집 아이 목소리도 들리고 밖에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놓치는 그런 자연의 감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희 씨는 로마에 왔습니다. 여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당밤이 나오네요. 많이 준비하고 와서 많이 보네요. 한국 돌아가면 또 평범한 일상이 오겠지만 지금은 지금을 즐길게요. 현명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이 없다면 또 여행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가신 여행이니까 또 보이는 것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즐기고 여기는 다 있고, 그러나 당신의 방과 음악만은 잊지 마시고 건강히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오는 5월 28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제가 당신의 밤과 음악을 진행한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보통 기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8년은 이벤트가 없이 지나가는데 올해는 제 마음대로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고 싶은 날로 준비했습니다. 8을 옆으로 돌리면 무한입니다. 네, 영원히 이 당신의 밤과 음악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주년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중국분들이 팔자 좋아하죠. 중국 청취자들의 유입을 위해서 8주년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뭐 특집은 아니고요. 특집이라는 이름은 조금 밀쳐두고 생방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염원하셨던 안 보이는 라디오를 고집해온 이 당신의 밤과 음악이 하루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예정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그런 게스트 함께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 특집 생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8주년 특집 예고하고 청취율 조사 결과 축하하시면서 위풍당당 행진곡 신청하신 6889번 약속한 대로 저희가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뭐 청취율 얘기가 나오면 기죽지 않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당당합니다. 위풍당당한 당신의 밤과 음악,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4번 작품 39를 사이먼 레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노래로 듣겠습니다. Land of Hope and Glory, 베라린의 노래입니다.

베라린이 노래한 Land of Hope and Glory 그리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4번 사이먼 레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임선씨께서 5월 28일 방송 예고 듣고 놀라서 깼어요. 아, 가수면 상태셨군요. 28일 결혼기념일 식사 예정이지만 꼭 놓치지 않고 8주년 축하 보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0시니까 뭐 저녁 식사하시고 시간 조금 넉넉하지 않을까요? 뭐 2차로 술을 한잔 하신다면 분위기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수연 씨, 기념이라면 8주년이죠. 크크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제기념일협회에서는 요즘 10주년보다 8주년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시류에 맞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수연 씨 고맙습니다. 3909번 야토 5월 28일 협디의 당번 8주년 먼저 축하드리고 최초의 보라에 감사드립니다. 색동적으로 입은 상엽님을 볼 수도 하셨는데 그날 의상 때문에 저희 스태프회의만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이 의상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취합해서 제 마음대로 입고 나오겠습니다. 최선혜 씨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지난주에 비발디와 나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에 나온 많은 비발디 곡 중에서 좋았던 곡을 방송에서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비발디인지라 좋은 바이올린 곡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이 곡은 몰랐는데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음악 두 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디단초 리용번호 565 중에서 2악장 라르고입니다. 다니엘레 오를란도의 바이올린 이솔리스티 아퀼라니가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비발디와 나 OST 중에서 우리 최선혜 씨가 보신 영화죠.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디단추, 리용번호 565의 2악장 라르고, 다니엘레 오를란도의 바이올린, 이 솔리스티 아퀼라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파엘베르 카논, 트레보 피노기 주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은 핸드폰 뒷번호 0876번 그리고 우선희 씨를 위해서 보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먼저 0876번, 오늘은 1년에 한 번 제가 혼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이쁜 딸과 아산에 있는 멋진 아들이 보고 싶은 밤입니다. 그리고 365일 늘 기다리는 친구 같은 당신의 밤과 음악 덕분에 행복합니다. 신청곡은 파엘베르 카논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1년에 한 번 혼술을 하시는 날 뭐 드물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오늘이 생일이셔서 혼자 드신 건지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멀리 있는 아들딸보다 저희 가까이 있는 당밤이 효자다 생각하시고 외로우실 때 자주 들러주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우선희 씨가 오늘 위로가 필요한 곡 신청합니다. 추억이 깃든 음악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깊은 그리움으로 먹먹한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듣기에는 용기가 필요했던 이 곡, 조용한 이 밤에 함께 들어보고 싶어 신청합니다. 파엘베르 카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곡들은 가끔 듣기가 겁날 때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혼자 듣기 조금 버거운 우리 우선희 씨와 마음을 나누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아니, 같이 들으셨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우선희 씨? 이렇게 함께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덜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김여국의 바이올린,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김영욱의 바이올린,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2악장의 안단테 주제 부분, 도 앞에 있는 도입 부분만 필리메칸의 코넨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정세랑 작가의 소설집 옥상에서 만나요에 실린 단편소설 웨딩드레스의 한 페이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런 내력을 가진 웨딩드레스입니다. 그 드레스는 2013년 7월 캐나다 데이 세일 기간에 밴쿠버의 작은 창고에서 픽업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디자이너 드레스이긴 했지만 신인 디자이너의 드레스라 할인폭이 컸다. 사이즈는 4, 하지만 살짝 크게 나온 데다가 끈 조임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55에서 77까지 입었다. 그런 드레스는 소설에서 44번의 결혼식 여정을 거칩니다. 44명의 신부에게 입혀졌다는 뜻이죠. 그 44명의 신부의 결혼식과 결혼 생활에 얽힌 사연은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그 사연은 소설에서 1번부터 44번까지 한두 줄로 묘사되기도 하고 두세 페이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쪽 친구가 더 많이 오는지 내기를 했다. 신랑 쪽도 자신이 없지 않았는데 신부의 압승이었다. 사진을 두 번에 나눠 찍어야 할 정도였다. 일곱 번째 여자는 사람을 좋아했고 파티를 좋아했고 결혼식도 해본 중에 가장 큰 파티라고 생각했다. 드레스는 그 파티에 잘 어울렸다. 부부는 20번가량 집들이를 했는데 집들이를 끝내고 나니 다음 이사가 다시 찾아왔을 정도였다. 그 신부는 사람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다 보니 돈을 모으질 못하고 내 집을 마련

스팀 다리미가 고장나서 다림질을 하는 동안 자꾸 물이 샜다. 그저 물이 샜을 뿐인데 왈칵 울고 말았다. 다리미에 조그맣게 이 제품은 누수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 여자는 달력을 쳐다보았다. 물이 새는 다리미가 인생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졌다. 눈물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인생입니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끝내는 울게 된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정세랑 작가의 단편소설 웨딩드레스 속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I went to your wedding, 패티 페이지의 노래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추 바흐작품번호 1041 중에서 2악장 안단테입니다. 조슈아 베레 바이올린과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망스 F단추 작품 5, 제임스 라스트 악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를 소환해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작품 97입니다.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에 이어서 모차르트까지 로망스의 향연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의 혼협 주곡 3번 E플랫 장조 계열번호 447 중에서 2악장 로망스, 티머스 브라운의 혼, 지기스펠트 쿠이켄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작품 97,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김현수 씨, 나이가 50을 훌쩍 넘어가니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나마 당밤 상엽님의 편안한 목소리가 쉴 곳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베이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일하는 것 쉬는 것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쉬는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나이 들수록 체력 문제가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체력이 보완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이 걷기 운동이라도 꾸준히 운동 루틴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A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35.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드 작품 46,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음성,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A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35,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였습니다.

글린카의 녹턴 E플랫 장치오, 수잔 드레이크의 하프 연주로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가보지 않은 바다이고 가장 아름다운 아이는 아직 자라지 않은 아이이며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말은 아직 하지 않은 말이다. 튀르키예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감옥에서 아내 피라예를 떠올리며 쓴 연작 피라예를 위해 쓰인 밤 9시에서 10시의 시대일 가운데 1945년 9월 24일자에 해당하는 짧은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면, 아직 건너지 않은 바다가 남아있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면 굳이 아껴둘 이유가 있을까요? 부부의 날이 왜 절기 소만과 같은 날일까 생각하다 찾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소만의 뜻처럼 조금씩 서로를 채워가는 사이. 어쩌면 부부도 소만 같은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호얼리베, 고귀한 사랑. 올란티의 시에 곡을 붙인 신성한 종교적인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시프리엔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이었습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서 가득 찬다는 절기, 소만.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 시원하게 내린 비. 이 덕분에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인 오늘입니다. 서혜수님이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을 항상 가보고 싶어 하는군요. 김한호님, 가장 아름다운 방송은 아직 듣지 않은 방송인가? 이영선님, 아직 듣지 않은 노 날. 아름다운 곡들로 가득 채워놨다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좋아야 될 텐데. 최윤정님, 선선하며 운치 있는 그런 날씨에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지난주인가 최윤정님이 첫 곡부터 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은 곡들이 꼼짝마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을까? 단비 덕분에 이 꽃들이 더 싱그러워졌더라고요. 낭만주의 시대 독일 리트 한번 더 들어볼까요? 로베르트 슈만의 마이네 로제, 나의 장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미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레나우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당시 시인이 병에 걸려 쓰러져가던 딸을 보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죠. 그대 내 마음의 장미여, 너의 발치에다가 이 꽃에 물을 주듯 조용히 내 영혼을 부어주고 싶구나. 딸을 살리고픈 아버지의 절절한 부성애가 느껴지는 노래 들어보시죠.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마르쿠스 힌터호이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이었어요. Dein blaues Auge hält so still. 그대의 푸른 눈동자. 작품 번호 59-8이었습니다. 그로트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정열에 타는 두 눈이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두 눈은 호수와 같이 차갑고 맑구나. 메조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가곡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이었습니다. 나의 장미, 작품 번호 90-2.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고요. 마르쿠스 힌터호이저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윤선희님께서 오늘 날씨랑 이 마티아스 괴르네 음성이 딱이라고 글을 남겨주셨나요? 다음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구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번 C장조의 전주곡 이 바흐의 작품을 바탕으로 구노가 라틴어 기도문을 붙여서 이 곡을 편곡했죠. 오늘은 보이스 에어 콰이어의 하모니로 함께하겠습니다.

딱 우대 같은 날씨에 어울리는 촉촉한 노래 아니었나요? 바로 그 시대 독일 작곡가 요한 팔베르의 캐논 선율에 영국의 재즈 가수 클레오 레인이 직접 가사를 붙였습니다. How, where, when. 아, 그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How, where, when we will touch again. 어떻게, 언제, 어디서 우리 다시 만날까. 아, 이 반복되는 가사의 감성과 여운이 참 짙죠? 5659 쓰시는 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행복히 가득해집니다 하셨고요. 김덕봉님 외관 수도원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신데요. 근데 오 노나를 스피커로 들려주고 있다고. 와. 아, 이 곡 참 운치 있었겠는데요. 오늘 날씨하고 말이죠. 5015 우리 신준식님이죠. 약간 뭔가 비가 다 내리고 나서 이제 좀 개려고 하는 듯한 느낌의

그 하늘과 바다가 아주 잘 어울러지네요. 해운대 청사포 풍경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빨간 등대가 아주 그림 같습니다. 먼저는 바흐 근호의 아베 마리아였죠. 영국의 보이스 에어 콰이어의 하모니로 들었습니다. 박희정님, 아, 이런 속담이 있군요. 소만 바람에 설 늙으니 얼어 죽는다. 저 처음 들어봐요. 이맘때 부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네요. 속담 무시 못하겠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오늘 날씨가 뭐 한동안 워낙 이른 더위 때문이었나 좀 반갑기도 하면서 근데 진짜 제법 바람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브루노 마르티노의 에스타테 여름이었습니다. 아, 재즈가 진하게 느껴지는 트럼펫 소리 때문일까요? 이탈리아 칸초네였는데요. 어떤 여름이 연상되시나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나간 여름날의 뜨거웠던 사랑과 그 이별 후의 쓸쓸함을 담아낸 노래였습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 요정 여왕 준비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각색한 작품이죠. 그 중에서 요정 여왕 티타니아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Oh, let me weep, forever weep. 날 울게 내버려 두어. 남편인 오베론 왕과 다툰 뒤 슬픔에 잠겨 부르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레굴라 미흘만, 차츠 챔버 아티스트의 연주입니다.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크 시대를 건너 낭만주의 시대까지.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뭐 그렇게 시대를 정말 뛰어넘을 만큼 매력이 철철 넘치죠. 방금 들으신 곡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Come now a roundel and a fairy song. 자 이제 춤을 추며 요정의 노래를 부르자. 일명 요정 여왕 티타니아의 자장가로도 불리는 곡입니다. 여왕이 요정들에게 자신을 재워달라고 노래를 지시하는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에른스트 젬프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해니 퍼셀의 세미오페라 요정 여왕 중에서 날 울게 내버려두어 요정 여왕 티타니아의 노래 소프라노 레귤라 미훌만이 불렀고요. 차츠 챔버 아티스트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탱고의 거장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스토르 삐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 들어보시죠. 삐아졸라는 이 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모든 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혀 잊히는 것뿐. 날 기억에 묻고 너를 그 위에 다시 묻는다. 베이스 바리톤 어윈 슈롯의 음성입니다.

6월 8일에 퇴사를 하게 되셨대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봤지만 제가 내린 선택은 결국 퇴사였습니다. 퇴사에서 후련함보다는 하루 만에 제가 잘했나 걱정이 됩니다. 버티고 버티시다가 하신 결정이겠죠? 4583 쓰시는 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앞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우리 백진용님의 농담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까 캐논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들어도 좋은 거 캐논. 캐논 고구마 감자는 잘 있는지. 우리 4583 쓰시는 분이 좀 미소를 지으셨기를 바라면서 클래식 천일염화로 이어드릴게요.

헨델의 세소 칸타타, 아폴로와 다프네의 원작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라틴어로 엮은 오비디우스의 서사시 변신 제1권에 나오는 아폴로와 다프네 이야기입니다. 헨델은 이 오비디우스의 서사시를 압축해서 피톤을 물리치고 오만해진 아폴론, 자유를 지키려는 다프네, 추격과 거부, 그리고 월계수로의 변신이라는 핵심 장면들로 재구성합니다. 등장인물은 아폴론과 다프네 단 두 명. 오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막은 없고요. 아폴론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다프네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그리고 두 인물이 주고받는 레치타티브로 채워지죠. 먼저 아폴론의 레치타티보로 시작한 뒤 아폴론의 승전 아리아가 이어집니다. 그리스가 해방됐다. 그리스 왕국의 복수가 이루어졌다. 아폴론이 승리했다. 수많은 공포와 학살로 왕국들이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제 피톤은 내 손에 의해 쓰러졌다. 아폴론이 승리했다. 아폴론이 이겼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활과 팔을 찬양하죠. 이제 온 세상의 행복은 이 구원에 내 활에 달려있다. 내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로 땅이 울려 퍼지고 세상을 지키는 이 내 팔에 감사하여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게 되리라. 그리고 사랑의 신을 향해 오만한 도발을 이어가는데요. 오만한 사랑이 내 화살의 위력에 굴복하게 하소서. 더 이상 황금 화살의 치명적인 끝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 마리의 괴물, 뱀을 쓰러뜨린 공이 천 명의 열정적이고 현명한 연인을 꺾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니라. 이어 사랑의 신을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게으름과 쾌락의 신아, 활은 부러뜨리고 무기는 집어던져라. 벌거벗고 눈먼 궁수 주제에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상처낼 수 있겠느냐. 오만해진 아폴론은 날개 달린, 그리고 눈을 가린 벌거벗은 아이 모습으로 그려지는 큐피드를 거침없이 비웃습니다. 하필 그때 다프네가 노래를 부르고 아폴론은 그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이 소리, 이 광경이 심장을 꿰뚫는구나, 님프여. 방금 전까지 승리와 힘을 자랑하던 오만한 아폴론은 사라지고 사랑에 사로잡힌 아폴론만 남습니다. 그때 아폴론을 사로잡은 다프네의 노래 내용입니다. 자유만을 사랑하는 이 영혼이 가장 행복하도다. 마음이 속박에서 풀려있지 않은 이에게는 평화도 고요도 없다. 만약 아폴론이 다프네의 아름다운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다프네가 명예를 잃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외치며 도망쳐서 결국 월계수로 변하는 비극만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폴론은 다프네가 어떤 내용을 노래하는지에는 관심을 기울이

되지 않았죠. 오직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자태만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비극으로 남게 된 이야기. 자유만을 사랑하는 영혼이 가장 행복하다는 다프네의 아리아. 최상의 행복은 영혼의 자유. 펠리치시마 꾸에스달마입니다.

헨델의 세속 칸타타 아폴로와 다프네 중에서 최상의 행복은 영혼의 자유. 소프라노 안나 프로아슈카, 조나단 코헨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9, 20세기 독일 작곡가 지크프리드 오크스가 헨델 스타일로 만든 작품입니다. 감사의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느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 형제 중에 셋째로 자란 친구는 형제 많은 집에 끝에서 둘째 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부부가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하는 사이라고 했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학창시절의 주번이라고 답하기도 했고 성직자라는 대답도 있었죠. 부부 사이가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하는 사이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결혼이란 서로에게 심부름을 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된 건 아니고 그저 가정의 달 5월이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부부의 날, 서로 뭔가 의미 있는 심부름을 하나쯤 해주며 보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 연주자들의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인터메소 3막의 간주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미국의 부부 연주자 Thea Sweet Silverman의 플루트 그리고 Tracy Scott Silverman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곡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부부 듀오 Tuck and Patty 남편은 기타리스트 그리고 부인은 보컬리스트죠. 그들이 함께한 Love Flows Like a River 전해드렸습니다. 보컬리스트인 부인 패트리시아 카스카트 안드레스가 작사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김경신 씨 늘 서로에게 심부름해주는 좋은 부부로 잘 살아가 봐야겠네요. 오늘 저녁 라면 끓여달라는 부탁 같은 심부름 들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하셨네요. 아주 작은 심부름 하셨네요. 네. 그리고 8954번 쓰시는 분 오늘 부부의 날에 고백해봅니다. 29년을 친절한 친구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살아가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전해주셨네요. 8954번 쓰시는 분, 그 고백의 상대분이 듣고 계시겠죠? 네, 문자 번호만으로도 네 알고 계시겠죠? 네, 마음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엘가의 Salut d'amour, 사랑의 인사 전해드리죠. 이 곡 오늘은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마시모 파라오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 연주입니다.

두 곡의 연주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노 연탄 연주였습니다. 윌리엄 발컴의 Graceful Ghost, 이 곡도 좀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작곡가 윌리엄 발컴의 랙타임 곡 가운데 Graceful Ghost Rag. 이 곡을 오늘은 부부 피아니스트죠. 레온 플라이셔 그리고 캐서린 제이콥슨, 원래는 스승과 제자였다가 부부가 된 이 부부 피아니스트가 한 의자에 앉아서 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그 다정한 모습이 그려지는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엘가의 살리다무, 사랑의 인사였어요. 이 곡은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마시모 파라오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인화 씨, 이틀 동안 비 오고 기온이 낮아졌네요. 일주일 전 수술, 입원하고 힘들었던 시간 잘 넘기고 집에 와서 맞이하는 평온한 저녁 시간입니다 하셨네요. 아,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퇴근이랍니다. 퇴원 잘 하셔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음악으로 좀 더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4521번 쓰시는 분, 오늘 하루 너무 바빴어요. 저의 생일인 줄도 모르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 문자와 축하가 막 와 있네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4521번 쓰시는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미 씨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보내주셨네요. 내일 휴가여서 퇴근길이 행복합니다 라고 좀 자랑하듯이 보내셨는데, 지금 퇴근길에 많은 분들도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기분 좋아지지 않으셨을까 또 싶네요. 김영민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Jenny Loves Music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그리스의 전자음악가죠. 영화음악가로서도 90편에 달하는 작품을 쓴 반젤리스의 곡입니다. 바다의 소녀, La Petite Fille de la Mer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대표적인 영화 음악이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합작 영화. 이 음악은 정말 뭐 모리꼬네의 대표곡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엔니오 모리꼬네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인 둘스 폰트 씨와 함께 작업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끔씩 엔니오 모리꼬네가 특히 여가수, 가창력이 뛰어난 여가수들과 함께 작업해서 자신의 음악들에 그 가사를 붙여 노래하게 한 그런 음반들을 가끔씩 발표를 했어요. 밀바도 있었고 미레이 마티유도 있었고요. 이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봉투 씨가 이번에는 이번이라기보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뽑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음반에서 Your Love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곡을 영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곡이었는데요. 프랑스의 TV 다큐멘터리 라포칼립스 데스 아니모, 동물의 묵시록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쓴 곡이었습니다. La Petite Fille de la Mer, 바다의 소녀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립니다. 음반 선물입니다.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CD 세트입니다. 5월 첫 주에 LP 세트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CD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이번 CD에도 미국 망명 시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1929년부터 41년까지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협주곡 전곡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장의 CD에 담긴 라흐마니노프의 전설적인 연주 음반을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의 1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플라멩코 기타로 편곡한 연주를 전해드리죠.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멘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이 트랙의 제목은 룸바 알레그로입니다.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은 1840년 9월 12일에 결혼했고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부부 공동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슈만이 일기장을 선물하며 먼저 제안한 이 공동일기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번갈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죠.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 교수의 거센 반대를 이겨내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힘겹게 이룬 결혼이었으니 이 소중한 결혼을 잘 지키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일기였을 겁니다. 일기에는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원칙으로 근면, 절약, 충실함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죠. 서로를 예술적 동반자로 대한 이 두 음악가의 기록으로도, 슈만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기록으로도 무척 의미 있는 일기가 되었습니다. 슈만과 클라라의 부부 일기가 가진 진짜 매력은 이상적인 결혼의 풍경만 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당시엔 슈만보다 클라라가 훨씬 더 유명했는데, 일기에는 그에 따른 갈등도 적혀 있고 경제적 압박과 육아의 고단함 같은 현실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클라라는 이미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인 슈만이 작곡에 몰입해 있을 때는 그녀가 피아노 앞을 떠나 육아와 살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후에 마음껏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했던 클라라의 모습은 여러 장면에 기록되어 있죠. 후대의 연구자들이 이 일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19세기 여성 예술가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 매우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예술가의 자서전과도 같은 부부일기는 낭만주의 시대 음악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죠. 사랑과 일상,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기록한 이 일기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약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슈만과 클라라가 서로의 예술을 깊이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결혼식 날 건넨 이 일기장도 슈만의 결혼 선물이었지만, 진짜 결혼 선물은 결혼식 전날 클라라에게 바친 가곡집 미르테의 꽃이었죠. 괴테, 리케르트, 모젠, 하이네 같은 시인들의 걸작에 곡을 붙인 이 아름다운 가곡

로베르트 슈만 1840년 9월 13일 풍성한 행복 당신은 정말 보물 같고 매일 존재감이 커지는 사람이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당신은 알 수 있을까 클라라 슈만 1840년 9월 20일 분명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일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서만 살아간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슈만의 병세가 악화됐던 1854년 2월에 클라라는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침에 그는 일어났지만 너무나도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다. 단지 나는 그를 위로하려 만졌을 뿐인데 아 클라라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다. 내가 가장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말했다. 눈부신 사랑도 바닥까지 내려간 아픔도 공유한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의 부부 일기. 19세기 중반을 살았던 이 예술가 부부의 기록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슈만과 클라라의 부부 공동일기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슈만이 클라라에게 바친 결혼 선물 미르테의 꽃 중에서 세 번째 곡 호두나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유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그의 곡인데요.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8권 작품번호 65 가운데 트롤하운의 결혼식날이라는 곡을 전해드리죠. 이곡 알도치

방금 들으신 곡 동유럽의 민속음악 향기가 아주 솔솔 나죠.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OST에서 사바바 베셀나라는 곡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춤 곡이었는데요. 폴란드 민요였어요. 즐거운 결혼식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습니다. 찰스 댄스 감독 주디 덴치와 매기 스미스 주연의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이 영화에 그 바닷물에 떠밀려온 폴란드 청년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죠. 그 청년이 영화 속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연주를 조슈아 벨이 맡았었죠. 그래서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그리고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나이젤 헬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가운데 총 10권이죠. 그 가운데 8권, 작품번호 65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트롤하운의 결혼식 날이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알더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양승무 씨께서 사연을 보냈네요. 보내셨어요. 노르웨이 트롤하운의 노르도스 호스카에

있는 그리그 작곡의 집에 들렀다가 유람선을 승선하고 절벽을 바라보면 그의 묘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네, 이 음악과 함께 그 풍경이 또 그려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양승문 씨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5월 2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의 탱고 연주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아드리아나 바렐라의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 가끔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반도네온과 편곡은 네스토르 마르코니가 맡았고요. 아드리아나 바렐라가 노래한 곡은 탱고는 이렇게 추는 거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아시세 바일라 엘 탱고 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프랑스 영화음악가인데요. 랄프 에르빈 그가 작곡한 1929년 마를레네 디트리히 주연의 그 독일의 같은 제목의 무성 영화를 위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될 때 현장에서 연주하도록 작곡된 음악이었어요. 제목이 Ich küsse Ihre Hand, Madame. 부인, 당신의 손에 입 맞추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화의 테마곡인 거죠.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반도네오니스트 류타 코마츠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795번 쓰시는 분, 퇴근길인데요. 오늘 아내 생일이라 몰래 문자 보냅니다. 연애 때는 밤새 이벤트도 했는데 이젠 애기 챙기느라 케이크 초도 제대로 못 불었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말 예뻤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 사랑 공주 나연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나연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제목이 True Love예요. 네. 이 True Love 제목은 True Love지만 귀에 익은 멜로디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 미니어 스카버로 페어를 또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했는데요. 집시 소울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미국의 부부 켈틱 포크 듀오예요. 여성 보컬리스트 그리고 남성 기타리스트로 구성된 집시 소울의 True Love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치코리아가 작곡한 곡입니다. 아,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라메스 협주곡 2악장을 모티브로 해서 쓴 곡이었어요. 이 곡을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미셸 까밀로 그리고 스페인 출신의 집시 플라멘코 기타리스트인 또마띠또의 그 피아노와 기타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듀크 엘링턴의 곡이죠. In a Sentimental Mood. 1930년대 중반에 발표했던 이 곡을 한 30년 정도 지나서 색소포니스트 존 콜트레인과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듀크 엘링턴의 피아노,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True Love라는 제목의 트랙인데요. 17세기 잉글랜드 민요 스카버러 페어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부부 듀오 집시 소울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이아들이죠.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인데요. 한 13분 정도 되는 긴 연주니까요. 좀 여유롭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 필의 연주였습니다. 이동근 씨, 웅장함 속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셨고요. 조호선 씨, 아들이 호른을 전공해서 차이콥스키의 따뜻함을 끌어주는 호른 소리를 직접 호른 하나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이콥스키의 심포니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Try to Remember 입니다. 뮤지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면 금세 몸이 변하길 바라고 책을 읽으면 곧바로 지식과 지혜의 레벨이 상승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력 나쁜 사람처럼 빠르게 변화한 모습을 만나고 싶어 하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면 쉽게 지치거나 마음이 시들해지기 마련이어서 결국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의 코앞에서 곡괭이질을 멈춘 사람들처럼 조급한 마음으로는 끝내 만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마라토너들이 말하는 러너스 하이. 운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의 균형이 달라졌음을 느끼는 감격적인 순간. 읽어왔던 책들이 어느 날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지며 놀라운 연결성을 드러낼 때의 와우 포인트 같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느리지만 끈기 있게 가보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끔 거북이를 닉네임으로 가진 사람, 혹은 자신의 저작물이나 사이트에 거북이 아이콘을 붙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 또한 느리지만 끈기 있게 가보자는 것이겠죠. 나를 위해 하루의 작은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며 조금씩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애써 견디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오고 어느 순간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운동의 기본과 삶의 기본은 비슷합니다. 지구를 운행하는 섭리도 비슷하죠. 5월의 나뭇잎들이 어느 날 갑자기 푸르러진 것이 아니듯 나를 위해 쓴 시간과 노력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감동을 준비하고 타인을 마음에 들이려 노력한 만큼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25년을 기다려야 겨우 첫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코르크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작고 무던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에서도 삶에서도 지치더라도 끈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원하던 변화의 순간도 만나게 될 테고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곡이었습니다. 류트를 위한 예춘곡과 아리아 모음곡 3번 가운데 세 번째 곡 시칠리아나였어요.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한 스위스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하는 Nell'amore non si sa,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네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한 Dell'amore non si sa,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준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준 명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번호 60 더 프로아르테 피아노 쿼텟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KL488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비톨트 로비츠키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희주 명반 오늘 첫 곡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두아르 알로는 라틴적인 기질이 있는 그래서 여타 프랑스 작곡가들하고는 그 느낌부터가 다른 열정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피아노 트리오도 예외가 아닌데요. 에두아르 알로의 피아노 트리오 3번 A단조 작품번호 26 레오노레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에드와르 알로의 피아노 트리오 3번 A단조 작품 번호 26 레오노레 피아노 트리오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잉그리트 헤블러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단아한 터치로 모차르트의 매력을 한껏 전해줬던 대피아니스트죠. 볼파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QL 488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비톨트 로비츠키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우리나라 내한 공연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QL 488 잉그리트 에블로의 피아노 연주 비톨트 로비츠키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대곡 위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해서 실내악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 번호 60 준비했습니다. 브람스의 작품은 한 가지 공통점이죠. 탄생하기까지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런 여정을 겪는다는 점인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스 리히터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악장을 바꾸고 또 추고를 하고 뜯어 고치고 해서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원래 형태를 바꾼 것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스케르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악장으로 스케르초를 삽입을 했죠. 이 스케르초는 1906년에 출판한 요하임을 위해서 쓰여진 브람스 슈만 디트리 1853년 공동작품 바이올린 소나타 프라이아버 아인잠 소나타죠.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때문에 이 소나타의 스케르초를 확대한 것이 사중주곡의 스케르초로 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신빙성이 약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작곡 경과에서 이 곡에는 슈만의 비극의 인상과 클라라에 대한 사모의 정신, 그것도 특히 불안하게 맺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독일이나 일반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극단으로 치다르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버리는 어떤 괴테의 베르테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이 곡은 베르테르 사중주곡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어쨌든 브람스의 실내악을 또 대표하는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은 1875년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브람스의 명작, 추억의 실내악 단체입니다. 사실 피아노 4중주단 드물죠.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각별한 존재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작품 번호 60, 더 프로아르테 피아노 코텟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세이단초 작품번호 60 더 프로아르테 피아노 쿼텟의 연주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말 브람스다운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함으로 무장한 브람스의 작품. 어떤 음악 애호가분들은 이런 브람스 때문에 브람스를 싫어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도된 진지함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브람스의 진지함은 음악적으로 엄청난 감동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세이단초 작품번호 60 더 프로아르테 피아노 코테스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6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9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칼 리히터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6번 주기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9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칼 리히터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몇 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죠. 대신 땅속 깊이 뿌리를 뻗다가 4, 5년 뒤에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폭풍 성장을 합니다. 반면에 참나무는 나이테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조금씩 단단하게 자라나요. 커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사랑하는 일에 우열은 없겠죠. 오늘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별이 내린 숲 신여민락 한충은이 편곡한 곡 한충은의 대금과 소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심창렬이 작곡한 비상, 강은일의 해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서 보내드린 첫 곡 별이 내린 숲, 신여민락, 한충은의 대금과 소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 그게 가장 단단한 성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만의 속도를 응원합니다.

그대들을 그리다 아침 해 뜨니 기대는 끊겼어도 배회하던 차 그 어찌 뜻했으랴. 우리 그대들 고맙게도 이처럼 다시 올 줄을. 얼굴 펴며 봄옷을 걷어잡고는 무대에 모두 다 나란히 앉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가리키는데 하늘 닿은 길이라 정말 험난해. 험난한 길 힘들지 않았겠냐만 그래도 이내 마음 흐뭇하여라. 조선시대 김창협의 시 다음날 자익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오다 였습니다. 자익은 김창협의 동생 김창흡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시를 짓기 하루 전에 김창협은 친한 벗들과 삼각산을 유람하기 위해 도봉동 도봉서원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비가 와서 그들이 오지 못했다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람들이 도착해서 고마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거죠. 또 동생을 포함한 친구들은 도봉산에 있던 암자 묘봉암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린 산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기에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흐뭇한 시인의 시였습니다. 도들이 이세환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옛글 따라 느릿하게 이어서 도들이 이세환의 검은 고어 유연숙의 가야금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가곡 남녀 합창 개면 계락 태산이 박진희 이동영의 노래 율조 순정하게 연주입니다.

음률이 있고 조성이 있으며 순수하고 바른 음악이란 의미를 가지고 음악적 고민을 연주자 입장에서 서로 나누고 뜻을 모아보고자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하죠. 율조 순정악의 연주와 박진희 이동영의 노래로 세가곡 남녀 합창 개미연계락 태산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유지영의 가야금과 정준호의 장구 반주입니다.

전체

제주 민요 가운데 밭에서 김을 맬 때 부르던 노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외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외기란 반복되는 후렴구에 나오는 말 아양 에헤 같은 입타령에서 왔다고 해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허야 둘이 산이로구나. 검질 짓고 골 너른 밭에 곱은 쇠로 여의멍

한다. 검질은 잡초, 곱은 쇠는 구부러진 쇠로 호미를 뜻합니다. 또 여의먼 간다는 해치면서 간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앞멍에랑 드러나오라, 뒷멍에랑 나고 나가라. 멍에는 이랑입니다. 여러 이랑이 있는 밭에서 김매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설은 제주민요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주민요 아외기 다음 사설입니다.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경 달 쏟아온다. 서쪽 산으로 해가 지고 동쪽에서 달이 떠오르는 건 하루가 다 같단 말이죠. 온종일 밭에서 일한 건데요.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조심은데 소 가지 마라. 잡초를 뽑은 밭엔 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밟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요. 제주에선 말과 소를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가축들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밭 주위에 돌로 쌓아 올린 밭담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럼 제주민요 아외기를 조울선 이선옥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제주민유 아외기 조울선 이선옥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동남풍 이용원의 피리와 박경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동남풍, 이용원의 비리와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마다의 길은 다르지만 그 위에서 흘린 단방울은 어떤 모양으로든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오늘도 힘나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국악그룹 미몽의 연주로 유년의 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18세기 독일 작곡가 요한 메리오름 월터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디조 클라리넷과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3번 G장조인데요. 모데라토,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입니다. 카리 크리꾸의 클라리넷 연주, 요한 스트로고스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가 연주합니다.

요한 메리오르 몰터의 디조 클라리넷과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3번 G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클라리넷 독주에는 카리크리코, 함께한 단차는 요한 스토르고스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치오 클레멘티의 건반 소나타 G장조 작품 36-5 만나보시죠. 프레스토 에어스위스

무치오 클레멘티의 소네타 G장조 작품 36의 5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악장이 특히 친숙하셨죠? 로베르 베이롱 라크루아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비올라 협주곡 G장조 전해드립니다. 라르고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비올라 독주의 스티븐 쉰글스 함께하는 단체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풀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마드리갈, 루카 마렌치오의 육성부 마드리갈,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리날도 알렉산드리니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합시코드 두대 리코더,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7 준비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을 원곡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바흐가 직접 이 편성으로 편곡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지시 없는 1악장, 2악장 안단테, 3악장 아사이까지 합시코드 연주에는 트레버 피노, 리코더의 레이첼 베켓, 필립 비켓이 함께하고요. 피노가 이끄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합시코드 두 달 리코더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7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에는 트레버 피노, 리코더 연주에는 레이첼 베켓과 필립 피켓, 그리고 트레버 피노가 이끄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은 르네상스 시대 춤곡으로 마칩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알베르토 다 만토바의 파반 라 로마네스카 띄워드립니다. 야콥 린드베리의 류트 연주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알베르토 다 만토바의 파반 라 로마네스카를 야코프 린드베르의 류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할 때 종이에 마음을 적는 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대학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하루 15분씩 4일 동안 글을 쓴 그룹이 그날 한 일이나 입은 옷 등에 대해 글을 쓴 그룹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합니다. 글쓰기의 효능 전해드리면서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살자고 푹 자기 위해 연구한 수면 의학에 관한 여러 책을 펼쳐보니까 최상의 수면 습관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다. 집안 조명의 밝기를 낮춰 잠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주로 저녁과 잠들기 전에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의외로 아침부터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밝은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기, 아침 식사는 매일 같은 시각에 단백질 위주로 잘 챙겨 먹기.

밤에 잘 자기 위해선 아침이 그 첫 단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강연가 로빈 샤르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의 집중력과 에너지, 즐거움, 탁월함을 결정한다.

0: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와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의 집중력과 에너지, 즐거움, 탁월함을 결정한다. 캐나다의 강연가 로빈 샤르마의 책 변화의 시작 5AM 클럽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작이 어떠셨어요? 햇빛 보며 운동하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는 혹시 놓쳤더라도 좋은 음악은 챙기셨으니까 나쁘지 않은 시작입니다. 햇빛과 밥, 음악 잘 챙겨서 오늘 밤 꿀잠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슈만, 미르트의 꽃 중에서 호두나무, 맨델스존 엄격 변주곡, 슈베르트 군대 행진곡 이런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 한국 가곡인데요. 오늘은 콩쿠르를 통해 배출된 신작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입니다. 오늘의 표제음악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에 있는 순서 한 줄 신청곡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비 온 뒤에 이제 쾌청한 날씨가 다시금 펼쳐지겠습니다. 실록의 5월 풍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는데요. 연휴를 앞둔 밝은 마음과 하늘 표정이 닮았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맑아지겠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으로도 동양의 소나기가 약하게 내릴 전망이고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선선했던 어제와는 달리 서울에는 약간의 더위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동풍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0도에 머물겠습니다. 광주 25도, 대구 23도 정도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다시금 벌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 예보 보면 오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주로 해안 지역과 제주 쪽의 바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 유입으로 강원 산지 안개가 짙겠고요. 호남 지역과 충북의 안개도 여전히 짙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아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연휴 첫날인 내일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경남권과 동해안 제주로는 약간의 비가 뿌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카를 마리아 폰 웨버의 무도회의 권유 작품으로 65번이었습니다. 로빈 스테이플턴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희원 씨입니다. 간호학과 3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아, 멋진데요? 23년 평생을 본가에서 출발해 팬과 함께를 들으며 아침을 맞았는데 이젠 본가가 아닌 혼자만의 공간에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무언가 새롭습니다. 어머니도 항상 출근 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서재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책 한 권을 읽으시는데 지금 어머니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짬짬이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작가 오르한 파묵의 수필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클래식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를 소개해 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런데 과제가 많아서 이번 주엔 집에 못 갈 것 같아. 오희원 학생의 아주 예쁜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면 아주 흐뭇해하시겠습니다. 23살의 대학생이 엄마를 부를 때 어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호칭을 하니까 멋진데요. 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오희원 씨의 문장들이었습니다. 5월인데 과제가 많아서 어떡하죠? 5월인데 오늘따라서 눈부신데 이 날씨가 조금 얄밉겠습니다. 오희원 씨한테는. 4133 쓰는 분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여덟 번째 전국 민송 백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오고 계시는데 안전하게 오시고 유쾌한 마음으로 곧 뵙기를 바랍니다. 음악과 문학은 한 쌍이지요. 오후엔 박준 시인의 북콘서트도 있습니다. 민송 백일장 운영위원장 김기태 교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김기태 교수님께 커피 교환권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하루 종일 노심초사의 마음이겠습니다. 잘 성공적으로 오늘 백일장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넛 커피 세트 교환권 우리 김기태 교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일장이면 주제가 있을 텐데 오늘 민송 백일장의 주제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주제일지 5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속으로 두근두근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고 있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엔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준비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곡가 까뮤 생상스. 이름을 들으면 어떤 곡이 떠오르세요? 단박에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11대 악기가 연주하는 14개의 작은 악장으로 구성된 이 동물의 사육제는 동물의 소리와 움직임을 그립니다. 독주, 실내악, 협주곡 편성에 다채로운 음향으로 닭과 캥거루, 뻐꾸기, 새 같은 동물의 소리를 표현하고 더블 베이스의 저음으로 느리고 육중한 코끼리의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또 유명한 캉캉선율을 가져온 거북이, 매일 한 옥만 연습하는 연주자를 풍자한 피아니스트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죠. 생상스가 이 곡을 완성한 것은 1886년 초,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을 위한 비공개 연주회에서만 선을 보였고 딱 한 곡, 13번째 곡 백조만 첼로와 두 대의 피아노 편곡으로 악보를 출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나머지 곡들은 연주, 출판도 다 금지했는데 이 전통적이고 진지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921년 그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인 1922년 초 동물의 사육제 전국의 공개 초연과 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까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오늘 전곡 다 듣겠습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두 번째 수탉과 암탉, 세 번째 야생당나귀, 네 번째 거북이, 다섯 번째 코끼리, 여섯 번째 캥거루, 일곱 번째 수족관, 여덟 번째 귀가 긴 등장인물, 아홉 번째 숲속의 뻐꾸기, 열 번째 큰 새장, 열한 번째 피아니스트, 열두 번째 화석, 열세 번째 백조, 열네 번째 피날레. 욘데르 자매들입니다. 쌍둥이 자매들인데요. 이 튀르키예의 피아니스트들입니다. 욘데르 시스터스의 투 피아노와 하워드 그리피스까지 위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전곡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부터 14번째 피날레까지 연대로 시스터스 투피아노와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쥐리 트윈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까뮈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체 들었습니다. 7969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81번째 생신입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외로움을 타시지는 않을까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81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따가 저녁 먹으러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하트도 7969 쓰는 분이 딱 할머니께 날려주었습니다. 행복한 오늘 하루 7969 쓰는 분의 할머니께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1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김혜광 씨입니다. 민송 101장 참가하는 대제중학교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대제중학교는 1회 대회부터 꾸준히 이 민송 101장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101장 명품학교입니다. 대제중학교 교장. 교장 선생님 김혜광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학교일까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대제중학교. 우리 학생들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좋은 입상 기원하겠습니다. 김혜광 대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제시곡은 오펜바흐 자클린의 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클린의 눈물 자신이 감동받았던 그 연주자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다 들려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자클린의 눈물 편식의 유혹에서 듣는 끝날입니다. 어떤 연주자일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코프 앤바흐, 자클린의 음물. 오늘은 장한나의 첼로와 안토니오 파파노바시 위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현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 당첨자는 2008, 휴대전화 2008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에 제시곡은 자코프 앤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해리엇 크레이어, 화요일에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 수요일에 미샤 마이스키, 목요일에 시코카네 메이슨, 그리고 오늘 금요일 장한나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어떤 곡,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 시간 채워갈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분입니다.

캐나다의 강연가 로빈 샤르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의 집중력과 에너지, 즐거움, 탁월함을 결정한다. 5월 22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연가곡제 미르트의 꽃 작품으로 25번 중에서 호두나무 데언두스바움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데아나 담나 우민성 슈테판 마티아스 라데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보람 씨입니다. 40살 취업준비생입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일에서 이직을 위해서 6개월 정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면접입니다.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합니다. 긴장, 걱정, 설렘들이 동시에 다가옵니다. 오늘만큼은 파이팅, 그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용기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김보람 씨였습니다.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를 고군분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치열했을지. 스스로에게 고군분투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김보람 씨, 그 열정 응원합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멋진 이런 미소 오늘 면접 내내 김보람 씨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0473 신혼부부입니다. 일요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고 모레면 우리도 정말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직접 연주해주고 싶었는데 아 멋지죠. 진짜 멋진 곡이었는데 근데 연주해주고 싶었는데 실력과 여러 사정이 따라주질 못해서 마음속으로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이 방송을 함께 떠올리면서 제 마음만큼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혜은아, 직접 연주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날들을 따뜻하고 깊게 오래오래 함께 걸어갈게. 아, 신부의 성함이 혜은씨군요. 혜은씨와 우리 0473 쓰는 분 더더더더더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날과 그 연결돼 있어서 결혼 기념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유, 결혼식 날 바쁠 텐데 지금부터 마음이 분주하죠? 분주하시겠죠? 결혼식 행복하게 두 분이 손 꼭 잡고 끝에서 끝까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473 쓰는 분께 도넛 커피 교환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상 한 장만 보내드려야 해서 일단 이것부터 어떻게 나눠야 할지 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과제를 드리네요. 행복하시겠습니다. 진짜 좋으시겠어요? 0473 쓰는 분이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분들께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선물 내용을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일단 음악을 듣고 와서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왈스 센티멘탈 작품으로 51의 6 듣겠습니다. 다니엘 루자코비치의 바이올린과 스타니슬라프 솔로비에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팔센티멘털 작품은 51의 유혹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과 스타니슬라프 솔로비에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예전에는 KBS 라디오에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해졌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뉴스가. KBS, 제1라디오, 제2라디오, 제3라디오,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이 뉴스가 시간마다 매시 정각마다 있었고 1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30분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뉴스를 뭐 6, 7개 이렇게 하는 날도 있었죠. 그랬던 시절에 꿈을 꿉니다. 뉴스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딱 앉아서 시그널과 함께 뉴스를 딱 읽으려고 원고를 펼쳤는데 백지인 원고가 있는 그런 꿈. 꿈속에서도 아, 진땀이 나는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오늘 공연 선물에 앞서서 멋지게 공연 선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고를 열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원고였습니다. 순간 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어떤 선물이길래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선물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저녁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엘렌 메리시에와 다니엘 로자코비치 듀오 리사이틀인데요.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조, 크라이슬러의 서주 알레그로, 차이콥스키의 녹턴 비롯해서 이사이,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등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오늘 생방송 끝나고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9시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소개를 하고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연주를 딱 들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황하셨을 청취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6 쓰는 분, 결혼한다는 분이 부럽네요.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한테 우리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들었어요. 연락하는 횟수, 만나는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헤어짐의 예고이겠죠. 곧 있으면 6년인데 1326 쓰는 분이었습니다. 만남이 있고 헤어짐도 있죠. 잘 추스러 가시기 바랍니다. 1326 쓰는 분이었습니다. 달달한 도넛 하나 보내드릴게요. 커피와 도넛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326 쓰는 분. 사랑은 또 와요. 127 하나 쓰는 분입니다. 21일, 22일 이틀간, 어제부터 오늘까지네요. 경주에서 마산고등학교 35기 졸업 50주년 행사를 합니다. 이 전에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꽤 있고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은 나이지만 100여 명의 친구들이 옛 추억과 우정을 나누며

홍대경이 학생 회장을 했던 동기였습니다. 혹시 제작진 중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도 모두 잊어주길 바랍니다. 운동 경기 때 응원가로 사용했던 프란치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7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재밌으시네요. 127 하나 쓰는 분. 마산고등학교 35기 졸업 50주년 행사. 오늘까지 아 북적북적 했겠습니다. 경주가. 청춘의 건배도 많이 하셨겠습니다. 성대경 전 센터장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선정을 베푸셨던 그런 리더로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그 현인철 프로듀서를 뽑아준 사람, 뽑아준 분이라고 합니다. 아유, 진짜 선정을 베푸셨네요. 성대경 센터장님, 오랜만에 또 이름도 들어봅니다. 127 하나 쓰는 분, 마산고등학교 35기. 다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해 팬과 함께도 많이 좀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프란치폰 주페 오페레타 경기병 서곡입니다. 로빈 스테이플턴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곡 같습니다. 프란츠 폰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중 서곡이었습니다. 로빈 스테이플턴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도넛 커피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대회를 통해 신작 가곡이 배출되다. 지난 100여 년간 민족의 애환을 그려온 한국 가곡은 광복과 전쟁을 겪고 분단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경제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노래가 됐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한국 가곡은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다채로워졌는데 특히 1969년 서울음악제를 계기로 신작 가곡 응모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엔 한국 작곡가회 등을 중심으로 200곡이 넘는 신작 가곡이 발표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1980년대엔 방송사 중심의 가곡제와 젊은 작곡가들을 위한 창작 가곡 공모가 활발해졌습니다. 근사한 우리 시에 젊은 감각의 선율을 입힌 한국 가곡의 명맥은 오늘날 여러 창작 가곡 콩쿠르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화천 비목 콩쿠르는 화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무명용사의 돌무덤을 그린 가곡 비목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를 노래하는 신작 가곡의 등용문이 됐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대학원생이던 작곡가 이원주가 김동연 시인의 시에 붙인 가곡 연으로 창작 가곡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고운 선율, 근사한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진 이 곡은 오늘날 사랑받는 한국 가곡 가운데 한 곡이 됐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대회, 세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세일가곡 콩쿠르가 있습니다. 2012년 제4회 대회에선 작곡가 김주원이 서정주 시인의 시에 선율을 입힌 가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로 작곡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는 2020년 같은 대회 성악 부문에서 2위에 입상했던 소프라노 박혜상의 데뷔 앨범에 실렸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음반사 도이치 그라마폰의 역사에서 최초로 정식 수록된 한국 가곡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기념비적인 노래였습니다. 이원주곡 김동연 시 연, 소프라노 손지수 음성과 문재원의 피아노, 김주원곡 서정주 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음성과 베르트랑 드 빌리가 지휘한 휘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곡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김주원 곡 서정주 씨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성의 음성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한 휘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앞서선 이원주 곡 김동연 씨 연 소프라노 손지수의 음성과 문재원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사시는 아파트 보지 않아도 명품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3882 쓰는 분. 행운이 두 배 있다고 있으려나 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이건 아무 행운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큰 행운 두 배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행운, 도넛과 커피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아파트네요. 조오미 씨입니다. 조오미 씨,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고3 학생이 찾아와서 난데없이 묻습니다. 학교 축제에 조수민님 초대가 가능하냐고. 직접 듣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며 학년 부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부산 양정고등학교 3학년 이승민. 조수미 씨를 초대는 못하지만 이번 주 3분 백과 시간이 가곡이 소개되기에 조수미 씨가 부른 가곡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민아 듣고 있어? 조오미 선생님, 부산 양정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승민이가 재미있네요. 아유, 조수미 씨가 진짜 찾아가면 좋겠는데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국내외적으로. 성함이 비슷하세요. 조오미 선생님. 조수미 씨와 비슷하니까 조오미 선생님이 한번 불러주시면. 이번 주에 조수미 씨의 음성으로 우리 한국 가곡 고향 듣기도 했었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도넛과 커피 세트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0235 쓰는 분입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오늘 6번 듣겠습니다. 바흐 작품으로 1051번 중에서 3악장을 내고로 앙투안 다메스티의 비올라와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요한 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바흐 작품으로 1051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앙투안 타메스티의 비올라와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3545 쓰는 분입니다. 어제 오후 과장님실에 결제받으러 들어가니 낯익은 이재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이재우 씨 좋아합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일 듣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좀 떨고 싶었는데 아, 이 성격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덕분에 문자는 이렇게 보낸다고 3545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랑 비슷하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쉽게, 아유. 진짜로 저도 지금 한 줄 신청곡 02355 쓰는 분이 신청하셔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환영합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이재후 아나운서의 환영곡으로 신청합니다 있었는데 다 빼버리고 그냥 브란덴부르크를 신청한다고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비슷한 우리 3545쓰는 분 그냥 갈 수가 없네요. 도넛 커피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드시고 너스레가 좀 필요할 땐 입이 꼭 떨어져야 할 때는 우리 같이 입 좀 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드시지 말고 그 약속하고 드셔야 됩니다. 3545 쓰는 분이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엄격 변주곡 작품으로 54번입니다. 알프레드 브랜델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펠릭스 벤델스 존 엄격 변주곡 작품 번호 54번 알프레드 브랜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꾸 마음이 쓰여서요. 아까 1326 쓰는 분 헤어짐의 예고이냐고 물어보셨던 6년을 만나셨다는데 앞서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김주원 곡 서정주 씨 예, 우리나라 가곡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서정주 시인의 이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한 두세려 번, 서너 번 정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담담한 이별, 아프지만 조금 덜 아픈 그런 이별, 그런 헤어짐 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도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좋은 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509 쓰는 분인데요. 초보 청취자 2주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또 한번 눈 찡긋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5월 22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 이흥규, 조충식,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국가 보호 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생물들을 뜻합니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 나누어 맡고 있는 국가보호종으로는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을 비롯해서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희귀 혹은 특산식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급에 68종, 2급에 214종, 총 282종이 지정되어